0: 한국전쟁 당시 우리를 먼저 도운 에티오피아 6천여 명의 군인들은 자신들의 월급을 모아 부모 잃은 아이들을 위해 호화원이라는 고아원도 세워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에티오피아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끊이지 않는 내전과 기후재난으로 대부분의 의료시설은 파괴되었고 의약품도 부족해 간단히 치료할 수 있는 질병으로 사망에 이르는 상황입니다. 바로 지금이 우리가 에티오피아의 진 빚을 갚을 때입니다. 지금 전화해 주세요. 후원 문의 080-982-0119 국제구조위원회.
1: 사회연대은행은 연대정신을 바탕으로 금융소외를 겪는 이들의 자립을 지원하는 사회적 금융 선도기관입니다. 돈이 아닌 희망을 저축하고 의지를 담보로 꿈을 대출하며 이자가 아닌 나눔이 불어나는 사람과 사회 중심의 따뜻한 금융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회를 잇는 따뜻한 금융.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
2: 이 캠페인은 방송사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음악이 있어 외롭지 않고, 음악이 있어 지루하지 않고, 음악이 있어 한 주의 피로를 풀죠. 오늘도 변함없는 추억의 음악여행. 여러분은 지금 WBS 원음방송 노래 하나 추억들을 듣고 계십니다.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정산 종사 말씀하시기를 마음이 깨끗하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주의라도 도리어 그 주의를 오손시키고 몸이 바르지 못하면 아무리 훌륭한 노력이라도 한각 그 노력만 허비하나니라. 또한 무리로 나를 선전하고 모략으로 남을 공격하는 이는 혹 일시적인 인심 선동은 하나 최후의 승리는 반드시 얻지 못하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구금편 18장

0: 우수한 기술과 제품을 갖추고도 홍보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위해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가 방송광고비 할인 지원 사업을 시행합니다. 지원 대상은 지자체 인증 브랜드를 보유한 기업을 비롯해 기술과 경영혁신을 이룬 중소기업입니다. 선정된 기업에는 방송광고비 70% 할인 또는 정상가 구매 시 250%의 보너스 송출 혜택이 제공되며 본 지원 사업은 연중 상시 모집으로 진행됩니다. 대한민국 중소기업의 성장을 도울 이번 사업의 자세한 사항은 지금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이 노래 언제 들었더라?
2: 02731-7331.
3: 이 번호 어떻게 알았지?
4: 라디오로 흘러나온
1: 멘트 많이 들어봤는데
4: 집중해서 듣지 않아도 애써 기억하지 않아도 듣다 보면 따라하게 되고 듣다 보면 외우게 되고 듣다 보면 하고 싶어지는 라디오 광고 일상 속 소소한 재미이자 생활 속 요긴한 정보가 됩니다.
5: 라디오 세상 열기 캠페인은 여러분과 세상 모든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광고 문의는 02-731-7234, 7264번입니다.

평소보다 조금 여유로우신가요? 아니면 더 바쁘신가요? 잠깐만 시간 내주세요. 추억의 힐링 음악들이 가득 준비되어 있습니다. WBS 원음방송 노래 하나 추억들.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안녕하세요. 원불교 경남교구장 이귀인 교무입니다. 기후이교와 전쟁, 그리고 인공지능까지 매일같이 쏟아지는 급격한 변화 속에서 마음 둘 곳을 찾기 힘든 요즘입니다. 소태산 대종사께서는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자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바뀔수록 내 마음을 먼저 새롭게 하라는 가르침입니다. 왕산 종법사께서 강조하신 사요의 가치도 이와 같습니다. 스스로 일어서는 자력, 서로 배우고 가르치는 지혜, 함께 나눈 삶입니다. 거창한 곳이 아닌 우리의 일상과 일터에서부터 서로 존중하며 은혜를 나누는 평등한 세상을 시작해보면 어떨까요?
0: 은혜로운 평등 세상 함께 만들자. WBS 연중 캠페인이었습니다.

0: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생사의 큰 일을 해결하는 데에 세 가지 계단이 있나니 하나는 본래 생사가 없고 생사가 둘이 아닌 자리를 깨달아 아는 것이요. 둘은 본래 생사가 없고 생사가 둘 아닌 자리를 채받아 지키는 것이요. 셋은 본래 생사가 없고 생사가 둘 아닌 자리를 베풀어 활용하는 것이라. 이 세 가지 계단의 실력을 구비해야 생사의 큰 일을 완전히 해결하였다 하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생사편 1장 법문입니다.
1: 이 말씀은 백수교당 덕산 김삼덕 영가의 완전한 해탈천도를 기원하며 부인 공타원 김경심, 자녀 김영경, 김지혜, 사위 크리스토퍼 가족들이 올리는 법문 공양입니다.

맑고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10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4.9MHz,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HLQJ

잠시 재난방송 안내해드립니다. 오늘 11시를 기해 강원 화천, 속초산지, 양양산지, 홍천평지, 양구평지, 경기 광명, 과천, 안산, 연천, 포천, 가평, 양주, 의정부, 구리, 의왕, 화성, 파주 서북부, 용인 동북부, 용인 서북부, 양평 동부, 경북 문경, 예천, 청송, 울릉도, 독도, 안동 북부, 안동 서부, 서울 서북권, 전남 함평, 영광, 구례 평지, 전북 완주, 순창, 익산, 부안, 부안 위도면, 군산, 충남 천안, 공주, 논산, 당진, 서산, 계룡, 보령, 보령도서, 홍성 동부, 충북 괴산, 옥천, 영동, 충주, 제천, 진천, 음성 지역에 폭염 경보가 발효됐습니다. 가장 더운 시간에는 야외 활동을 삼가주시기를 바랍니다. 외출할 때는 가벼운 옷차림과 양산을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고 이웃의 안전을 살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0: 리베카.
1: 두 눈을 감으면 손에 잡힐 것 같은 시간이 있죠. 그 속엔 어김없이 음악들이 있고요. 그 시간을 지금 잡으세요. 마음으로 손을 뻗으면 닿는 곳, 노래 하나, 추억들,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본래 선악 염정이 없는 우리의 본성에서 범성과 선악의 분별이 나타나는 것은 우리 본성에 소소 영영한 영지가 있기 때문이니 중생은 그 영지가 경계를 대함에 습관과 업력에 끌리어 종종의 망상이 나고 부처는 영지로 경계를 비추되 항상 자성을 회광 반조하는지라 그 영지가 외경에 쏠리지 아니하고 오직 청정한 해광이 앞에 나타나느니 이것이 부처와 중생의 다른 점이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원리편 11.

전북에서, 부산에서, 서울에서, 광주에서, 대구에서, 그리고 마침내 전 세계에서 원불교의 세계교화를 위해 쉼없이 달려온 원음방송이 더 단단한 뿌리를 내리고 더 멀리 나아가기 위해 원음방송 후원회 원음만방 불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세계가 듣고 보는 교단의 유일한 방송 원음방송 ARS 후원 전화 060-702-1212 060-702-1212 한 통화 10,000원으로 원음방송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응원으로 원음방송은 앞으로도 씩씩한 발걸음을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WBS 원음 방송 노래 하나 추억들을 듣고 계십니다. 이 시간에 전해드린 음악들은 원음 방송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bsi.kr로 들어오셔서 라디오 프로그램 방중 노래 하나 추억들을 클릭해 주세요.

WBS 원음방송 노래 하나 추억들 오늘도 2시간의 음악여행 즐거우셨나요? 기분 좋은 에너지로 끝까지 편안한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원음 방송 캠페인 모두가 은혜입니다. 내가 있어 행복한 삶이 있습니다. 당신이 아니면 못 산다는 삶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반대로 내가 있어 불행하다는 삶이 있습니다. 당신만 아니면 살 수 있겠다는 삶이 있습니다. 과연 나는 어떤 쪽의 삶을 살고 있을까요? 대종사님은 이 우주 만물이 서로 없어서는 살지 못할 관계로 맺어진 소중한 인연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관계를 은혜라고 표현해 주셨습니다. 상대에 대한 부정이 아니라 상대에 대한 무한한 긍정입니다. 사이좋은 정도가 아니라 없어서는 살 수 없는 관계로 살고 있는지 지금이라도 내 옆에 누가 있는지 다시 보아야겠습니다.

0: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큰 도에 발언한 사람은 짧은 시일에 속히 이루기를 바라지 말라. 잦은 걸음으로는 먼 길을 걷지 못하고 조급한 마음으로는 큰 도를 이루기 어렵나니 저 큰 나무도 작은 싹이 썩지 않고 여러 해 큰 결과요. 불보살도 처음 발언을 퇴전하지 않고 오래오래 공을 쌓은 결과이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요훈품 10장 말씀입니다.
1: 이 말씀은 교도님들의 신심, 공심, 공부심이 날로 향상되길 기원하고 원음방송 발전을 염원하는 근산 이인상 원로교무와 정봉은 정토영가의 법문공양입니다.

맑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4.9MHz,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HLQJ

0: 대한민국의 미래는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와 원음방송이 함께합니다.
1: 세상을 바꾼 광고 광고인 데이비드 오길비.
2: 시속 60마일의 차 안에서 가장 큰 소음은 시계소리이다. 그가 쓴 이 문장 하나로, 그가 만든 이 광고 한 편으로 차는 더 팔렸고, 더 많은 차를 생산하기 위해 공장은 더 커졌으며, 그 공장을 운영하기 위해 일자리는 더 많아졌다. 그리고 다시 차는 더 많이 팔렸다.
1: 광고, 경제를 움직입니다. 광고 사랑 캠페인은 세상의 모든 광고와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김민성 교무입니다. 지금부터 WBS 원음방송 일요법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법신불전에 헌배를 올리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법신불전에 대례로 사배를 올리겠습니다.

반야 바라밀다 신경 관자재보살 행심

0: 설명 기도를 올리겠습니다. 모두 두 손 모아 합장하시기 바랍니다.
1: 거룩하신 법신불 사은이시여, 교단 제4대를 맞이하여 교훈이 길이 융창하옵고 저희 모두 개벽 성자로 거듭나서 교단의 대의를 살려내고 대종사님의 일대 경륜인 재생 의세를 실현하는 주인들이 되기를 염원하옵나이다. 은혜로우신 법신불 사은이시여, 저희들은 소중한 이 예외의 시간 가지게 됨에 감사드리옵나이다. 때로는 원치 않은 일과 거슬리는 인연을 만났더라도 그 속에서 공부하며 상생의 기운과 상생의 인연으로 돌릴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때로는 하고 싶은 일과 하기 싫은 일의 경계 속에서 스스로 공부 정도를 발견해가며 마음 공부에 재미를 느끼고 진급의 기회를 가질 수 있게 하옵소서. 법신불 사은이시여, 만나는 인연과 일 속에서 미처 마음을 챙기지 못해 소중한 공부의 기회를 놓친 적도 있었음을 고백하오며 순간순간 알아차리고 더욱 잘 챙기는 공부를 하기로 다짐하오니 호념하여 주시옵소서. 일심으로 비옵나이다.

법어봉독을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받들 법문은 대산종사법어 동원편 14장 법어 230쪽에서 232쪽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4. 대산종사 사바냐지와 일원상 서원문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사바냐지는 대각의 단계를 말씀하신 것이니 첫째 대원경지는 한 뚜렷한 거울 같은 자리로 우리 일원상 자리요. 부처님께서 깨치신 불생불멸의 자리요. 공자님께서 깨치신 무극 자리요. 노자님께서 깨치신 도의 자리요. 예수님께서 깨치신 하나님 자리를 말함이니라. 둘째 평등성지는 대원경지의 본지 자리를 크게 보아 너와 나도 없고 부처라고 더한 바 없고 중생이라고 덜한 바 없는 그 자리에 요달한 지혜를 말함이니라. 셋째 묘관찰지는 이 우주의 진급 강급과 만물의 변태와 사생의 육도 변화를 묘하게 관찰하는 지혜를 말함이니라. 넷째 성소작지는 만능, 만지, 만덕을 갖추신 부처님께서 시시처처 사사무

젊을 대하는 것마다 하고자 하는 바를 이루시는 지혜를 말함이니라. 일원상 서원문에 사반야지에 이르는 공부길이 밝혀져 있나니 일원은 언어도단의 입정처이요 유무초월의 생사문인 바는 대원경지자리요 천지, 부모, 동포, 법률의 본원이요 재불, 조사, 범부, 중생의 성품으로는 평등성지자리요 능이성 유상하고 능이성 무상하여 유상으로 보면 상주 불멸로 여여 자연하여 무량 세계를 전개하였고 무상으로 보면 우주의 성주 괴공과 만물의 생로 병사와 사생의 심신 작용을 따라 육도로 변화를 시켜 혹은 진급으로 혹은 강급으로 혹은 은생어해로 혹은 해생어은으로 이와 같이 무량 세계를 전개하였나니는 묘관찰지 자리요. 우리 어리석은 중생은 이 법신불 일원상을 체받아서 심신을 원만하게 수호하는 공부를 하며 또는 사리를 원만하게 아는 공부를 하며 또는 심신을 원만하게 사용하는 공부를 지성으로 하여는 성소작지 자리니 성소작지를 위하여 우리 어리석은 중생은 이렇게 공부해야 한다는 말이니라. 또 진급이 되고 은혜는 입을지언정 강급이 되고 해독은 입지 아니하기로써 일원의 위력을 얻도록까지 서원하고 일원의 체성에 합하도록까지 서원함은 사반야지를 성공시키기 위한 큰 서원이니라. 그러므로 일원상 서원문을 많이 독송하여 일원상의 진리를 꿀꺽 삼켜야 사반야지를 얻고 사반야지를 이루어야 일원상의 진리와 통하여 대종사님과 부처님과 동거 동락할 수 있느니라.

일상 수행의 요법을 외우며 각자의 마음과 생활을 대조하겠습니다. 1. 심지는 원래 요란함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 지나니 그 요란함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정을 세우자. 2. 심지는 원래 어리석음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 지나니 그 어리석음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해를 세우자. 3. 심지는 원래 그름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 지나니 그 그름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계를 세우자. 4. 신과 분과 의와 성으로서 불신과 탐욕과 나와 우를 제거하자. 5. 원망 생활을 감사 생활로 돌리자. 6. 타력 생활을 자력 생활로 돌리자. 7. 배울 줄 모르는 사람을 잘 배우는 사람으로 돌리자. 8. 가르칠 줄 모르는 사람을 잘 가르치는 사람으로 돌리자. 9. 공익심 없는 사람을 공익심 있는 사람으로 돌리자. 10.

0: 설법이 있겠습니다. 오늘 설법은 우선 김도종 교무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심신을 원만하게 사용하는 공부입니다. 지난 두 시간에 걸쳐서 심신을 원만하게 수호하는 공부, 사리를 원만하게 아는 공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어서 오늘은 심신을 원만하게 사용하는 공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어서 말씀드리는 이 세 가지 주제는 총론이 아니라 강론을 이야기해보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실천 목록을 만들어보자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님께 효도하자, 이것은 총론입니다. 그런데 효도하기 위해서 매일 전화라도 드리자,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모시고 식사 대접하는 시간을 갖자, 이런 것들이 구체적인 실천 항목, 즉 강론입니다. 오늘은 어떻게 하는 것이 심신을 원만하게 사용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실천 목록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심신을 원만하게 사용하는 것에 관한 공부는 수신제가 치국평천하의 맥락으로 말씀드리는 것을 미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몸과 마음의 개념을 넓혀서 사회와 국가도 확장된 자아라는 관점에서 오늘의 이야기를 풀어보겠습니다. 심신을 원만하게 사용한다는 것을 좁은 뜻으로 이해하는 분들은 계행을 바르게 하자, 이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계행을 바르게 하는 것은 개인의 수행에 속하는 문제입니다. 그렇게 보는 분들은 심신 사용을 심신 수행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심신 사용의 넓은 뜻은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심신을 원만하게 사용하는 것을 세발 공부의 표현으로 하면 작업취사 공부를 원만하게 하자는 것입니다. 심신을 사용하는 것은 다름 아닌 일하는 것입니다. 라틴어 표현으로 호모 라보란스, 즉 일하는 존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주목할 것은 우리나라에서는 19세기 후반 후천개벽 사상이 퍼지면서 사람을 일하는 존재로 규정했다는 것입니다. 선천시대는 천지인 가운데 사람을 수동적으로 천지 기운만 받기만 하는 그런 존재로 보았습니다. 후천시대는 사람을 능동적인 존재로 봅니다. 사람이 일을 펼쳐서 천지의 도를 실천하는 존재로 보는 것입니다. 일을 통해서 천지인 합의를 한다, 이런 뜻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서양에서는 산업혁명 이후에 일이 긍정적인 의미의 지위를 갖기 시작했습니다. 직업이 분화되기 시작하면서부터입니다. 노예노동이 아니라 임금노동이 시작되면서부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임금노동은 자기를 위한 노동입니다. 노동수단을 민주적으로 소유해야만 자기를 위한 노동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운동도 일어났습니다. 오늘날 인공지능이 아주 대표적인 노동수단, 생산수단이 됐죠. 오늘날은 그 인공지능을 민주적으로 소유해야만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위한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존재 철학에서 몸과 마음의 개념을 넓혀야만 또 일의 뜻을 명확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사회와 국가는 확장자, extended ego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정, 사회, 국가, 세계가 나의 몸과 마음의 활동으로 이루어지는 확장된 자아라는 말씀입니다. 가족, 마을과 도시, 직업단체와 학교, 기업과 행정조직, 국가, 그리고 세계적 단위의 각종 연결체 등이 사회적인 몸이고, 사회적인 몸은 사회적인 마음을 갖습니다. 쉽게 말하면 가족을 포함하여 국가에 이르기까지 모든 무형의 조직도 몸과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가풍, 기풍, 학교의 교풍, 민족정신, 이러한 것들을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그 사유가 가진 몸, 그 몸이 가진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렇다면 왜 일을 해야 하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후천시대에는 일하는 사람이 천지인의 중심이 된다고 합니다. 그 까닭도 우리가 동시에 알아야 되겠습니다. 답은 간단합니다. 일원상 서원문에서 심신작용을 따라 육도로 변화를 시킨다고 하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은 무정도를 포함한 7도 윤회의 우주적 윤회 과정에서 사람과 천상의 세계에 속하는 것을 원합니다. 그것이 생사윤회하면서 진급하는 길입니다. 지옥, 악의 축생, 수라 그리고 무정도로 가는 것은 강급하는 것입니다. 이론상 서원문은 영원한 진급의 길을 갈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심신작용을 잘하면 진급의 길을 간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어떻게 하는 것이 일을 잘하는 것인가를 아는 것입니다. 이 뜻을 명확하기 위해서 선천시대의 일과 후천시대의 일의 뜻이 달라진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후천시대는 일을 천지인 합일의 중심작용으로 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문헌을 찾아보겠습니다. 여기에서 한 사람의 사례를 들어서 후천시대 일의 개념을 알아보겠습니다. 물택심이요 신택심이며 심택사라는 말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동무 이재마 선생입니다. 동의수세보원이라는 의학책을 썼습니다. 이 책은 유명한 사상의학체계를 말한 것입니다. 태음, 태양, 소음, 소양 이 네 가지 체질을 여러분들 모두 아시지 않습니까? 이 책의 첫째 장 유리학의 첫 글에 나온 것이 바로 이 말입니다. 의학의 토대가 되는 존재 철학을 말한 것입니다. 물택신, 신택심, 심택사란 말입니다. 자연물의 집은 사람의 몸입니다. 몸의 집은 마음이고 마음의 집은 일이다. 그가 이 말을 어떻게 쓰게 되었을까? 그 뜻을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몸을 만드는 것은 자연물이고 마음을 만드는 것은 몸입니다. 그리고 일을 만들어내는 것이 마음이다. 이런 말씀이죠. 이재마 선생의 생애를 보면 함경도에서 태어나서 러시아 연해주로부터 비롯해서 남쪽 전라도까지 다니면서 많은 문물을 접하는 가운데 정역사상을 접한 것으로 짐작할 수 있습니다. 바로 여기서 심택사란 개념을 말하게 된 계기를 만났다고 할 수 있습니다. 후천시대 일의 뜻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태도라고 할 것입니다. 여기서 선천시대 일을 규정하는 관점의 하나인 불교 선종의 신심 탈락에 대해서 알아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선종의 신심 탈락과 비교되는 것이 우리 일원주의의 원만한 심신작용이기 때문입니다. 중국 송나라 시대 조동종의 여정선사에게 가르침을 받은 일본 스님 도원선사가 있습니다. 도원선사는 중국에서 유학하다가 신심 탈락이란 말을 깨달아서 그 깨달음으로 여정선사에게 인정을 받고 일본으로 돌아갔습니다. 그가 일본에 조동종을 창시했습니다. 신심 탈락이라는 말은 묵조선의 핵심입니다. 몸의 욕구, 마음의 욕구를 모두 버리라는 말입니다. 그래야만 참 본성을 참는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현재 나의 몸과 마음은 인연으로 구성된 일시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가상이라고 보고 버리라는 말입니다. 불교의 종지에 속합니다. 그래서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라고 합니다. 본래 없는 것에 바탕해서 마음을 내라 이런 뜻이겠죠. 그러면 일원주의의 원만한 심신작용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현재의 나, 나와 공존하는 개체들이 인연 따라 생긴 가상이 아니고 주체적으로 활동하는 실상이라는 것이 일원주의의 관점입니다. 현재의 몸과 마음을 잘 사용해서 윤회의 길에서 영원히 진급을 하고 은혜를 받는 생활을 하자는 것입니다. 인생에 가는 길에서 환경과 조건의 변화가 있을지라도 바르게 일해 나가는 것이 올바른 공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응변소행 이주기업 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변화에 따라서 행동하며 그 일을 하자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제 구체적인 실천 항목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먼저 개인이 몸과 마음을 원만하게 사용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원만하게 사용한다는 말을 다시 풀이해 봅니다. 첫째, 행동을 하고 일을 할 때 순서에 따라서 하는 것이 첫 번째 뜻입니다. 누구나 알기 쉬운 교훈이 있습니다. 속담에 아무리 바빠도 바늘 허리 묶어서는 못 쓴다 이런 말이 있죠. 바로 그 말입니다. 두 번째, 원만하게 사용한다는 말은 또 이렇습니다.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과 행동, 모든 이 행동과 일에는 음의 작용과 양의 작용이 모두 있습니다. 이것을 고려해서 판단하고 추진하자는 것입니다. 원만하게 사용한다는 말의 세 번째 뜻입니다. 이론상 서원문의 표현으로 하면 능이성무상으로 능이성유상을 지키는 행동을 하고 일을 하자는 것입니다. 본성의 힘이 그 자체로 일을 변화시키는 또 다른 힘이라는 것을 알아서 몸과 마음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좀 어려운 말이죠. 네 번째, 원만하게 사용한다는 말은 작은 일을 충실하게 해서 큰 일을 성취한다는 것입니다. 작은 일들이 서로 이어져서 큰 일을 이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소유무로 존재하는 것이 존재하는 것들의 본래 모습이라는 그러한 진리에 따른 것입니다. 비유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주는 텅 빈 공간이 아니라 행성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것이 대와 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행성들은 잠시도 쉬지 않고 자전과 공전을 하면서 생생양독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유무의 모습입니다. 대소유무가 하나로 돌아가는 모습입니다. 작은 행성 하나하나가 바로 존재하며 우주를 이루듯이 나라는 존재가 바로 서야만 우주가 바로 산다. 그리고 이 작은 행동과 작은 일이 서로 이어져서 큰 일이게 된다는 것을 우주의 모습을 통해서도 볼 수가 있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이제는 몸을 원만하게 사용하는 방법의 여섯 가지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실천 목록만 말씀드려도 실천 기준으로 삼을 만한 내용입니다. 첫째, 옷을 깨끗하고 단정하게 입습니다. 그 사람이 입은 옷은 그 사람의 인격과 정신을 보여준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먹거리를 준비하고 음식을 골고루 정성스럽게 섭취합니다. 음식을 먹는 것도 우주와 내가 하나가 되는 일상적인 일입니다. 그것을 의식하면서 정성스럽게 먹으라는 것입니다. 방탕한 식사, 음주로 인해서 폐가 망신한 사람, 타락한 지도자, 망한 나라의 사례를 역사에서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대종경 말씀에도 밥 먹는 것에도 도가 있다는 법문을 자주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난으로 인해서 먹을 수 있는 음식물 자체가 없는 사람도 있고 그런 나라도 있습니다. 먹을 것이 없는 집에서는 평화가 없다는 말도 하지 않습니까? 이 경우에 먹을 것을 준비하는 자체가 몸을 원만하게 사용하는 것이 됩니다. 사회와 국가가 식량 작업을 위해 준비하는 그 자체도 몸을 바르게 사용하는 공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태산 성종께서 제자들과 함께 정관평 방언공사를 하신 것도 실질적으로 식량 생산을 위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몸을 바르게 사용하는 공부의 출발이었다라고 이렇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 태도를 공손하되 의젓하게 가지라는 것입니다. 공손하되 의젓하게 태도를 갖는 것을 금도라고 합니다. 예로부터 선비들의 태도를 교육할 때 가르친 내용입니다. 공손한 태도는 복을 담는 그릇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태도가 인간관계의 평화를 유지하는 기본이 되기도 합니다. 네 번째, 건강관리, 체력관리, 질병관리를 정성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몸이 건강한 것은 마음 공부하고 직업 활동을 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소태산 성전을 직접 오셨던 수계교당의 김영현 선생님이 전하는 소태산 성전의 말씀이 있습니다. 질병 치료를 포기하고 죽을 날만 기다리는 산업부원을 나무라시면서 치료에 끝까지 정성을 다해야만 후생에라도 건강하게 살 수 있다고 훈시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질병 관리를 정성껏 해야만 후생에서도 건강하게 살 수 있다면 건강관리, 질병관리도 단순히 지금 현생의 문제만이 아니라 내생의 문제에도 준비하는 것이라는 것을 깨우치는 법문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계문을 잘 지킵니다. 30계문의 대부분은 몸을 원만하게 사용하는 것과 관련된 항목들입니다. 계문은 감성을 조화롭게 다스리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항목들이 많습니다. 희로애락 애호욕의 칠정을 조화롭게 발현하도록 몸의 감성을 조절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나의 몸가짐과 내가 하는 몸동작이 나로 하여금 은혜와 진급의 길로 가게 하는가, 해독과 강급의 길로 가게 하는가를 대조하는 것입니다. 이제 마음을 원만하게 사용하는 방법을 여섯 가지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첫째, 나의 생각과 행동을 관찰하라는 것입니다. 인과보험과 음양상승의 법칙에 맞게 진행되는 것을 항상 따져보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진리와 사실을 판단하기 위해서 방법적 의심을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확실한 것을 알기 위해서 내가 알게 된 지식, 알고 있는 지식을 의심하라는 것입니다. 신분의성의 의의 실천입니다. 더욱이 오늘날 인공지능 시대입니다. 인공지능에만 의지하는 것은 오류에 빠지는 지름길이라고 하는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이 시대야말로 방법적 의심으로 진리를 찾아가야 하는 그런 시대가 된 것입니다. 세 번째,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이웃과 나라, 인류를 행복하게 하는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라와 인류도 행복하게 하지만 나의 마음과 영혼을 넓히는 수행적 결과도 가져온다는 사실을 알으셔야 합니다. 네 번째, 예술적 창작 활동을 합니다. 자기가 선호하는 예술 과목 중에 하나를 골라서 창작하는 일에 전념하면 마음의 안정을 이루어서 밝은 지혜와 실천의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 일상수행의 요법 9개 조항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앞서 계문은 몸의 수행과 관련된 항목이 많다고 말씀드렸는데 일상수행의 요법은 마음의 수행과 관련된 내용이 많다는 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앞서 마찬가지로 자신의 판단과 결정이 나와 사회, 나라의 은혜와 진급의 길로 가게 하는 것인가, 해독과 강급의 길로 가게 하는 것인가를 항상 대조하라는 말씀입니다. 이제는 기업과 학교, 사회와 국가, 세계사회가 몸과 마음을 원만하게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확장된 자아로서의 사회, 국가의 단위에서 실천하는 틀이 필요합니다. 이와 관련한 이론주의적 틀을 만든 것이 정상성사의 건국론입니다. 건국론은 1945년 우리나라의 해방 직후에 정상성사께서 새나라 건설의 틀과 정신을 제시한 것입니다. 사회 국가적 단위에서 심신사용을 수신제가 치국평천하의 맥락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신은 평천하에서 완성된다는 관점에서 보자는 것입니다. 전통적인 수행에서도 수신은 평천하에서 완성된다는 관점이 있습니다. 소태산 성종께서 종교의 제도를 개혁하신 자체가 대각의 내용을 제도적으로 완성하신다는 뜻이 있습니다. 최초 법어의 내용과 병든 사회와 그 치료법을 말씀하신 것도 대각의 내용을 사회적으로 확장시키는 것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정산성사께서 세전을 지으시고 건국문을 지으신 뜻도 같은 취지가 되겠습니다. 사회 국가 단위에서 심신을 사용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정전의 병든 사유와 그 치료법 그리고 세전에서 밝힌 모든 조항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와 함께 건국론에서 말씀하신 내용을 현대 우리나라의 상황에 적용해서 그 실천 목록을 만들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국가의 자력을 세우고 국제관계에서 중도주의를 지향하자는 것입니다. 두 번째, 법을 바르게 만들고 바르게 지켜야 합니다. 법 기술자들이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법 해석을 조작하는 행위가 없도록 경찰과 검찰, 법관과 전 국민에 대한 도덕적 훈련이 필요합니다. 법 기술보다 법 철학, 윤리 도덕 정신을 기본으로 연마하는 사회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세 번째, 과학기술의 자력을 양성해야 됩니다. 모든 나라가 과학기술의 자력을 갖지 못하면 주권국가로서의 자리를 제대로 잡지 못하는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인공지능 기술도 그렇습니다. 인공지능 기술을 주권적으로 개발하고 사용하는 능력을 갖춰야 그 나라가 바르게 됩니다. 네 번째, 종교를 정치에 이용하지 말아야 됩니다. 종교단체가 정치에 개입해서 이권을 장악하려고 하는 일도 하지 말아야 되지만 정치가 종교를 이용해서 권력 유지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도 안 됩니다. 모두가 다 종교의 본래 목적에 어긋나는 태도가 되겠죠. 다섯 번째, 자기 나라 역사를 바르게 아는 역사 교육을 하고 인문학 교육을 바르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직제교육, 학제교육, 국제교육을 잘해야 됩니다. 좀 어려운 말씀이 되겠습니다. 지금은 개별화 시대입니다. 한 사람이 여러 직업에 종사해야 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직업 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직제교육을 먼저 합니다. 과거에는 한 우물만 파는 전공 중심으로 교육했습니다. 이제 직제교육을 잘 하려면 여러 학문과 기술을 동시에 익히는 학제교육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세계적으로 교류하는 범위와 속도가 빨라지는 만큼 여러 나라의 문화와 현실을 이해하는 국제교육도 동시에 필요합니다. 일곱 번째, 체육교육을 바르게 하고 예방의학 활동을 정부의 기본 활동으로 해야 됩니다. 현재처럼 치료 중심의 의료 행정도 필요하지만 예방의학 차원의 의료 행정이 더 중요합니다. 평생교육 차원의 체육교육은 예방의학과도 맥락을 같이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병이 난 뒤에 치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병나기 전에 건강하게 만드는 사회가 되자는 것입니다. 여덟 번째, 예의 교육을 바르게 합니다. 예의는 법보다 앞서서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기본이 됩니다. 아홉 번째, 국가 에너지 작업을 유지해야 됩니다. 산업화를 할 때 전기는 쌀이다, 이런 구호를 쓴 나라가 있었습니다. 에너지가 그만큼 핵심 자원이라는 말입니다. 산업 문명으로 전환하면서 에너지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인공지능 기술은 그보다 더 폭발적인 에너지 증가를 요구합니다. 태양과 바람, 바다의 조력을 이용하는 발전 기술을 첨단화해서 상용화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열 번째, 자주 국방 능력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나라를 지키는 일을 외국에 의존하는 것은 비정상 국가입니다. 중요하게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현재 전 세계에서 전시 작전권을 갖지 못한 유일한 나라는 대한민국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계셔야 합니다. 11번째, 모든 지역이 소통하도록 도로와 운송체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도로와 철도는 모든 사람과 지역이 자유롭게 소통하도록 건설되어야 됩니다. 12번째, 인공지능 시대에 맞게 사회와 도시를 재구성해야 됩니다. 가장 첨단적인 도구인 인공지능 시대입니다.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사회로 재구성하고 인공지능 기술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도시로 재구성해야 됩니다. 13번째, 인공지능을 민주적으로 사용하는 사회체계를 만들어야 됩니다. 인공지능 기술을 모든 사람이 자유롭게 사용하도록 개방해야 됩니다. 인공지능을 특정 개인이나 기업, 국가가 독점해서 패권을 휘두르면 전 세계의 평화가 깨지게 됩니다. WWW, 월드와이드 앱을 개발해서 전 세계에 무료로 개방한 사람은 영국 사람 팀 버너스 리입니다. 그의 도덕과 평화정신이 일반화되어야 합니다. 그런 사람들에 대한 공도자 숭배도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에게 노벨상을 줘야 한다는 의견이 많지만 적극적으로 추진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만 지난 2022년 그에게 서울평화상을 주었습니다. 14번째, 인공지능을 도덕적으로 사용하는 정신을 제도적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이 말은 인공지능을 부도덕하게 사용하는 사람, 범죄를 위해 사용하는 사람을 막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15번째, 기후변화에 맞게 도시와 주택 구조를 바꾸고 농업혁명을 진행해야 됩니다. 더위와 추위의 온도 변화가 크고 폭우 폭설이 자주 발생합니다. 중동 지역의 두바이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폭우로 인해서 도시가 마비된 적이 있습니다. 사막 지역이라서 비가 거의 없는 관계로 도시 하수도를 제대로 설치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기후 변화에 맞는 새로운 품종도 지속적으로 연구 개발해야 합니다. 그래서 식물 육종 사업도 중요합니다. 여기서 이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중요한 일 한 가지를 덧붙이겠습니다. 현대의 신통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태산 성전은 과거의 도인들과 같은 신통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대종경 변이품 36장의 말씀을 읽어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인간살이를 잘 알아야 된다, 이런 말씀이죠. 여기서 인간살이라는 말씀은 개인적 내면의 수행만이 아니라 사회나 국가를 세발동식공부 차원에서 바르게 운영하자,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사회나 국가, 기업과 학교 등 모든 사회 조직을 사막 공부에 맞춰서 바르게 운영하는 것이 오늘날의 신통력이다, 이것을 가르치고 계신다, 이런 말씀이죠. 여러분들, 오늘 말씀처럼 심신을 원만하게 사용하셔서 현대의 새로운 신통력을 부리는 생활을 하시길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0: 오늘 법회의 소득을 대조하며 각자의 원하는 바에 따라 묵상으로 심고 올리겠습니다.

이상으로 WBS 원음 방송 1호 법회를 마치겠습니다. 모두 복되고 은혜로운 한 주 보내시길 기원합니다. 마음 공부 잘합시다.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안녕하세요. 원별교 경남교구장 이귀인 교무입니다. 기후이기화 전쟁, 그리고 인공지능까지 매일같이 쏟아지는 급격한 변화 속에서 마음 둘 곳을 찾기 힘든 요즘입니다. 소태산 대종사께서는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자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바뀔수록 내 마음을 먼저 새롭게 하라는 가르침입니다. 왕산 종법사께서 강조하신 사효의 가치도 이와 같습니다. 스스로 일어서는 자력, 서로 배우고 가르치는 지혜, 함께 나눈 삶입니다. 거창한 곳이 아닌 우리의 일상과 일터에서부터 서로 존중하며 은혜를 나누는 평등한 세상을 시작해보면 어떨까요?
0: 은혜로운 평등 세상 함께 만들자. WBS 연중 캠페인이었습니다.

0: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독경에 세 가지가 있나니 하나는 과거 성현들의 책으로 지어놓은 경전들을 읽어 거기에서 지견을 밝히는 것이요. 둘은 모든 사람의 선악을 보아 거기에서 스승과 거울을 얻는 것이요. 셋은 모든 사물을 적응할 때에 그 사사물물 가운데에서 진리의 교훈을 발견하는 것이라. 통달한 사람은 이 세 가지 독경을 아울러 함으로 보보일체 대성경이 되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권도편 36장 법문입니다.
1: 이 말씀은 원음방송 후원에 동참해 주시는 영가들의 완전한 해탈 천도와 밝은 영생길이 열리기를 염원하는 법문 공양입니다.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FM 104.9MHz,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HLQJ

기분 좋은 12시. 반갑습니다. 기분 좋은 12시 김희연입니다. 주말 기분 좋은 12시는 추억의 90년대 음악부터 2000년대 음악을 논스톱으로 2시간 동안 전해드립니다. 행복했던 그때 그 시절 추억의 음악 속으로 한번 떠나볼까요? 기분 좋은 12시 출발합니다.

0: 야야야 지금 방금 갔다 왔잖아. 또 가자고?
1: 응.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 협의회.

지금 여러분께서는 원음 방송의 가요 프로그램 기분 좋은 12시 주말 프로그램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90년대부터 최신 가요까지 참 좋은 가사와 멜로디의 가요들을 선곡해서 보내드리는데요. 평일 12시 생방송 기분 좋은 12시에서도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는 기분 좋은 12시예요.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세계를 놀라게 할 북극 항로. 그 중심에 대한민국 해양 수도권 부산 울산 경남이 있다는 사실 여러분 아시나요? 부울경의 미래 부산 울산 경남 방송발전협의회가 함께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운영위원장 성현우였습니다. 부울경의 미래 부산 울산 경남 방송발전협의회 운영위원장 성현우입니다. 북극 항로의 핵심지는 어디일까요? 대한민국 해양 수도권 부산 울산 경남입니다. 북극 항로를 품고 세계로 부산 울산 경남이 하나로 뭉칩시다.
2: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큰 지도자가 무념의 큰 덕으로 대중을 두루 포섭하는 것이 비하건대 한 몸 가운데 심장이 가슴속 깊이 들어 있어 전신을 총섭함과 같다 할 것이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공도편 60장 법문입니다.

0: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
1: 안녕하세요. 북한에서 살다가 지금은 대한민국 서울에서 새로운 삶을 살고 있는 북한 이탈 주민 배옥순입니다. 처음에는 낯설고 어려운 순간도 있었지만 국민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정부, 서울시의 다양한 정착 지원 덕분에 한국 사회의 일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장애인 활동 지원사로 일하며 도움이 필요한 이웃과 함께하고 있고 주말에는 서울시 동행 나눔 봉사단원으로 활동하며 나눔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도움을 받던 사람에서 이제는 도움을 주고 함께 성장하는 시민으로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길에 함께하겠습니다.
2: 이 캠페인은 서울특별시와 함께합니다.

0: 최로사 박로사 선우로사이.
1: 지금 여러분께서는 주말의 기분 좋은 만남, 기분 좋은 12시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맑고 밝고 훈훈한 WBS 원음방송 들으실 수 있는 주파수 알려드릴게요. 서울 경기 지역 FM 89.7, 부산 경남 104.9, 대구 경북 98.3, 광주 전남 107.9, 전북 충남 지역은 FM 97.9MHz로 만나실 수 있습니다. 혹시 라디오로 들을 수 없는 분들은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원음방송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무료로 다운받으셔서 설치하시면 언제 어디서나 저희 WBS 원음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18년 이후 국내 제조사에서 출시된 신규 스마트폰에서는 데이터를 이용하지 않고도 FM 라디오를 직접 수신해 들으실 수 있으니까요. 이 점 참고해 주세요.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WBS 원음 방송 캠페인 산불을 예방합시다. 봄철 건조기, 어김없이 찾아오는 불청객, 바로 산불입니다. 산불은 대부분 사람들의 사소한 부주의로 일어나므로 산행을 할 때에는 산불 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라이터나 버너 등 인화물질 반입을 금지하시고 산 속에서는 흡연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달리는 열차나 자동차 창밖으로 담뱃불을 버리는 것도 안 됩니다. 또 농촌의 경우 산림에 인접한 논 밭두렁 태우기, 농산 폐기물 소각 등도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산불을 발견했을 때는 즉시 소방서, 경찰서, 산림 관계기관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손에게 물려줄 소중한 재산인 산림, 우리의 작은 관심으로도 충분히 지킬 수 있습니다. WBS 원음 방송 캠페인이었습니다.

0: 서대원이 여쭙기를 과거 부처님 말씀에 삼천 대천 세계가 있다 하오니 사실로 있나이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있나니라. 그러나 삼천 대천 세계가 이 세계 밖에 따로 건립된 것이 아니라 이 세계 안에 분립된 가지가지의 세계를 말한 것이니 그 수효를 헤아려 보면은 삼천 대천 세계로도 오히려 부족하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변이품 5장 말씀입니다.
1: 이 말씀은 원음 방송에 후원해 주신 모든 분들의 복회가 증진되고 건강과 원하는 바와 사업들이 원만히 성취되기를 염원하는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원음 방송.
2: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4.9MHz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HLQJ

0: 좋은 12시.
1: 한국전쟁 당시 우리를 먼저 도운 에티오피아 6천여 명의 군인들은 자신들의 월급을 모아 부모 잃은 아이들을 위해 호화원이라는 고아원도 세워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에티오피아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끊이지 않는 내전과 기후재난으로 대부분의 의료시설은 파괴되었고 의약품도 부족해 간단히 치료할 수 있는 질병으로 사망에 이르는 상황입니다. 바로 지금이 우리가 에티오피아의 진 빚을 갚을 때입니다. 지금 전화해 주세요. 후원 문의 080-982-0119 국제구조위원회.
2: 우수한 기술과 제품을 갖추고도 홍보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위해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가 방송광고비 할인 지원 사업을 시행합니다. 지원 대상은 지자체 인증 브랜드를 보유한 기업을 비롯해 기술과 경영 혁신을 이룬 중소기업입니다. 선정된 기업에는 방송광고비 70% 할인 또는 정상가 구매 시 250%의 보너스 송출 혜택이 제공되며 본 지원 사업은 연중 상시 모집으로 진행됩니다. 대한민국 중소기업의 성장을 도울 이번 사업의 자세한 사항은 지금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억 속에서 잊혀진 노래를 다시 발견하면 오랜 친구를 만난 것처럼 반가운 마음이 들죠. 오늘도 학창시절 친구와 마주친 것처럼 즐거운 추억 떠올리면서 WBS 원음방송 기분 좋은 12시와 행복한 2시간 보내세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원음방송의 가요 프로그램 기분 좋은 12시 주말 프로그램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90년대부터 최신 가요까지 참 좋은 가사와 멜로디의 가요들을 선곡해서 보내드리는데요. 평일 12시 생방송 기분 좋은 12시에서도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는 기분 좋은 12시예요.

주말에 기분 좋은 만남, 기분 좋은 12시. 여러분은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며 저와 함께하고 계신가요? 혹시 조금 우울하고 걱정이 있으시다면 지금 이 시간만큼은 잠시 그 마음 내려놓고 추억의 음악들과 함께하시며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그 본인은 저편에게 이로움을 주고자 한 일이 혹 잘못되어 해를 주는 수도 있나니 남을 위하여 무슨 일을 할 때에는 반드시 미리 조심해야 할 것이요. 그러한 경우로 해를 입은 사람은 그 본의를 생각하고 감사할지언정 그 결과에 해로운 것만 들어서 원망하지 말아야 하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인도품 14장 법문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기분 좋은 12시 듣고 계십니다. 기분 좋은 12시의 선곡 내용은 WBS 원음방송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bsi.kr로 접속하시거나 인터넷 창에 원음방송 검색하시면 쉽게 찾아오실 수 있어요.

기분 좋은 12시,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2시간 추억의 음악 들으면서 행복한 기분 만끽하셨나요? 네, 남은 시간도 즐겁고 행복하게 보내시고요. 저는 내일 정오에 다시 찾아올게요.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WBS 원음 방송 캠페인 물놀이 안전 수칙을 지킵시다. 어린이를 동반한 물놀이 때는 어른들이 얕은 물이라고 방심하게 되는 그곳이 가장 위험합니다. 어린이는 거북이, 오리 등 각종 동물 모양을 하고 보행기처럼 다리를 끼우는 방식의 튜브 사용은 뒤집힐 때 아이 스스로 빠져나오지 못하고 머리가 물속에 잠길 수 있습니다. 보호자와 물 안에서 함께하는 활동 안에서만 안전이 보장될 수 있습니다. 어린이는 순간적으로 짧은 시간 안에 익사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어린이 물놀이 사고는 어른들의 부주의와 감독 소홀에 의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인지 능력과 신체 적응력이 떨어지는 유아와 어린이들은 보호자의 손을 뻗어 즉각 구조가 가능한 위치에서 감독해야 합니다. 활동 반경이 넓어지는 만 6세에서 9세 이하 어린이들은 보호자의 통제권을 벗어나려는 경향이 보이므로 사전 안전 교육과 주의를 주어 통제합니다.

0: 대종사 교무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중생을 위하여 말을 하고 글을 쓸 때 공연히 그들의 환심만을 얻기 위하여 실생활에 부합되지 않는 공론이나 사실에 넘치는 과장이나 공교하고 신기하고 어려운 말이나 수행상 한편에 치우치는 말 등을 하지 말라. 그러한 말은 세상에 이익도 없고 도인을 만들지도 못하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교단품 40장 말씀입니다.
1: 이 말씀은 원음방송 후원에 동참해 주시는 영가들의 완전한 해탈 천도와 밝은 영생길이 열리기를 염원하는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2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4.9MHz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HLQJ

반갑습니다. 가수 박상철입니다. 트로트 음악과 원불교 법문이 함께하는 이 시간 WBS 원음방송 심쿵 2시입니다. 이 시간은 여러분들이 보내주시는 트로트 신청곡들로 꾸며드립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 100원이 드는 샵8970 우물정 8970번으로 신청곡을 보내주세요. 주말에 만나는 신나는 음악나들이 심쿵 2시 지금 출발합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WBS 원음방송 심쿵 2시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신나는 트로트와 함께 행복하고 활기찬 시간 보내세요.

WS1 방송 심쿵 2시입니다. 이 시간은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꾸며집니다. 트로트 음악 중심으로 듣고 싶은 노래 신청해 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드는 샵8970, 우물정 8970 항상 열어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카카오톡 채널로도 신청곡 보내주실 수 있는데요. 친구 검색에서 원음방송 라디오 또는 영어로 WBS FM 검색에서 친구 추가하시면 1대1 채팅으로 메시지 보내실 수 있습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제가 스스로 높은치 않은 사람은 반드시 낮아지고 항상 남을 이기기로만 주장하는 사람은 반드시 지게 되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요흥품 23장 법문입니다.

구조와 권장이 튼튼하여야 교단의 일꾼들이 사심없는 봉공을 하게 되나니라 하시고, 또 말씀하시기를 땅이 그 기운을 바르게 하면 지상의 만물이 다 바른 생성을 얻을 것이요, 아내가 그 권장을 바르게 하고 어머니가 그 감화를 바르게 하면 그 남편 그 자녀가 바른 활동과 바른 성장을 얻을 것이니, 이것이 곧 교단을 바르고 세계를 바르는 바탕이 되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경륜편 29장 법문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심쿵 2시를 듣고 계십니다. 심쿵 2시의 선곡 내용은 WBS 원음방송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si.kr로 접속하시거나 인터넷 검색창에 원음방송을 검색하시면 쉽게 찾아오실 수 있습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마음이 바르지 못한 사람이 돈이나 지식이나 권리가 많으면 그것이 도리어 죄악을 짓게 하는 근본이 되나니 마음이 바른 뒤에야 돈과 지식과 권리가 다 영원한 복으로 화하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요훈품 4장 법문입니다.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WBS 원음 방송 캠페인 마음을 나눕시다. 물질을 나누면 반이 되지만 마음을 나누면 배가 됩니다. 마음에 품은 작은 불씨 하나가 둘이 되고 셋이 되면 세상은 따뜻하게 빛납니다. 이 험한 세상 다리가 되어주는 것,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죠. 마음을 나누는 일은 어렵지 않습니다. 굳은 얼굴을 활짝 펴고 상대방에게 다정한 말 한마디 건네는 것, 우리네 사는 세상을 아름답고 넉넉하게 만드는 지름길입니다. 마음을 나누는 일, 지금 실천해 보세요.

0: 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이라. 인생의 가치가 그 마음이 바르고 바르지 못한 데에 달려 있으며 가정과 사회, 국가 또한 그 지도자들의 마음 여하로 흥망과 성쇠가 좌우되나니 교단의 지도자들은 반드시 정심에 입각하여 모든 일을 공정하게 처리하여야 자신들도 신망을 잃지 않을 것이요 대중이 미로에 방황함이 없이 참다운 수행과 공덕을 쌓아서 이 회상이 무궁하게 발전하리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공독편 56장 법문입니다.
1: 이 말씀은 원음 방송에 후원해 주신 모든 분들의 복회가 증진되고 건강과 원하는 바와 사업들이 원만히 성취되기를 염원하는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원음 방송.
2: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3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4.9MHz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HLQJ

팩트와 원불교 본문이 함께하는 이 시간 WBS 원음방송 심쿵 2시 3부의 문이 열렸습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 100원이 드는 샵 8970 우물정 8970번으로 신청곡 보내주세요. 여러분이 신청해주신 음악으로 더 풍성해지는 시간 심쿵 2시입니다.

0: 안녕하세요. 북한에서 살다가 지금은 대한민국 서울에서 새로운 삶을 살고 있는 북한 이탈 주민 배옥순입니다. 처음에는 낯설고 어려운 순간도 있었지만 국민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정부, 서울시의 다양한 정착 지원 덕분에 한국 사회의 일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장애인 활동 지원사로 일하며 도움이 필요한 이웃과 함께하고 있고 주말에는 서울시 동행 나눔 봉사단원으로 활동하며 나눔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도움을 받던 사람에서 이제는 도움을 주고 함께 성장하는 시민으로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길에 함께 하겠습니다.
1: 이 캠페인은 서울특별시와 함께합니다.
2: 이 노래 언제 들었더라?
3: 02731-7333.
4: 이 번호 어떻게 알았지?
5: 라디오로 흘러나온
2: 이 멘트 많이 들어봤는데?
5: 집중해서 듣지 않아도 애써 기억하지 않아도 듣다 보면 따라하게 되고 듣다 보면 외우게 되고 듣다 보면 하고 싶어지는 라디오 광고. 일상 속 소소한 재미이자 생활 속 요긴한 정보가 됩니다.
6: 라디오 세상 열기 캠페인은 여러분과 세상 모든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광고 문의는 02731-7234, 7264번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심쿵 2시를 듣고 계십니다. 심쿵 2시의 선곡 내용은 WBS 원음방송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si.kr로 접속하시거나 인터넷 검색창에 원음방송을 검색하시면 쉽게 찾아오실 수 있습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어리석은 사람은 공것이라 하면 좋아만 하고 그로 인하여 몇 배 이상의 손해를 받는 수가 있음을 알지 못하나 지혜 있는 사람은 공것을 좋아하지도 아니하려니와 그것이 생기면 다 차지하지 아니하고 정당한 곳에 나누어 써서 재앙이 따라오기 전에 미리 액을 방비하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요흥품 27장 법문입니다.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세계를 놀라게 할 북극 항로. 그 중심에 대한민국 해양 수도권 부산 울산 경남이 있다는 사실 여러분 아시나요? 부울경의 미래 부산 울산 경남 방송발전협의회가 함께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운영위원장 성현우였습니다.

0: 우수한 기술과 제품을 갖추고도 홍보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위해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가 방송광고비 할인 지원 사업을 시행합니다. 지원 대상은 지자체 인증 브랜드를 보유한 기업을 비롯해 기술과 경영 혁신을 이룬 중소기업입니다. 선정된 기업에는 방송 광고비 70% 할인 또는 정상가 구매 시 250%의 보너스 송출 혜택이 제공되며 본 지원 사업은 연중 상시 모집으로 진행됩니다. 대한민국 중소기업의 성장을 도울 이번 사업의 자세한 사항은 지금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생존의 불안으로 일상을 빼앗긴 이웃의 곁을 지켜온 사회연대은행. 사람과 사회를 잇는 따뜻한 금융.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
2: 이 캠페인은 방송사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0: 여러분께서는 지금 심쿵 2시를 듣고 계십니다. 심쿵 2시의 성공 내용은 WBS 원음방송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si.kr로 접속하시거나 인터넷 검색창에 원음방송을 검색하시면 쉽게 찾아오실 수 있습니다.
1: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복지의 기회가 주렁주렁 매달려 있건만 보통 사람들은 복지의 기회를 다 놓치고 난 뒤에 후회를 하느니라. 복도 지을 때 지어야 하나니 남이 복 받는 것만 부러워하고 스스로 짓기는 싫어하니 안타까울 따름이니라. 원불교 대산종사법어 운심편 8장 법문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한 심쿵도시는 여기까지입니다. 방송으로 전해드린 노래들은 원음방송 홈페이지에서 그 선곡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가수 박상철이었습니다. 오늘도 마음 공부 잘하는 하루 보내세요.

전북에서, 부산에서, 서울에서, 광주에서, 대구에서, 그리고 마침내 전 세계에서 원불교의 세계교화를 위해 쉼없이 달려온 원음방송이 더 단단한 뿌리를 내리고 더 멀리 나아가기 위해 원음방송 후원회 원음만방 불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세계가 듣고 보는 교단의 유일한 방송 원음방송 ARS 후원전화 060-702-1212 060-702-1212 한 통화 10,000원으로 원음방송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응원으로 원음방송은 앞으로도 씩씩한 발걸음을 이어가겠습니다.

0: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그대들은 하늘 사람을 보았는가? 하늘 사람이 하늘나라에 멀리 있는 것이 아니요 저 어린이들이 바로 하늘 사람이니 저들은 마음 가운데 1호의 사심이 없으므로 어머니를 통하여 철록이 나오나니라. 그러나 차차 사심이 생기면 철록도 따라서 그치게 되나니 수도인들도 사심만 없고 보면 한량 없는 철록이 따르지만은 사심이 일어나면 철록길이 따라서 막히게 되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수행품 35장 법문입니다.
1: 이 말씀은 원음방송 후원에 동참해 주시는 영가들의 완전한 해탈 천도와 밝은 영생길이 열리기를 염원하는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4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4.9MHz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HLQJ

반갑습니다. 나른한 오후를 깨워줄 좋은 음악과 원불교 법문이 함께하는 이 시간 WBS 원음방송 심쿵 내십니다. 이 시간은 여러분들이 보내주시는 최신 가요 신청곡들로 꾸며드립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은 100원이 드는 샵 8970, 우물정 8970번으로 신청곡을 보내주세요. 주말에 만나는 편하고 즐거운 음악나들이 심쿵내시 지금 시작합니다.

0: 전북에서, 부산에서, 서울에서, 광주에서, 대구에서, 그리고 마침내 전 세계에서 원불교의 세계교화를 위해 쉼없이 달려온 원음방송이 더 단단한 뿌리를 내리고 더 멀리 나아가기 위해 원음방송 후원회 원음만방 불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세계가 듣고 보는 교단의 유일한 방송 원음방송 ARS 후원 전화 060-702-1212 060-702-1212 한 통화 10,000원으로 원음방송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응원으로 원음방송은 앞으로도 씩씩한 발걸음을 이어가겠습니다.
1: 세상을 바꾼 광고 광고인 데이비드 오길비.
2: 시속 60마일의 차 안에서 가장 큰 소음은 시계소리이다. 그가 쓴 이 문장 하나로, 그가 만든 이 광고 한 편으로 차는 더 팔렸고, 더 많은 차를 생산하기 위해 공장은 더 커졌으며, 그 공장을 운영하기 위해 일자리는 더 많아졌다. 그리고 다시 차는 더 많이 팔렸다.
1: 광고, 경제를 움직입니다. 광고 사랑 캠페인은 세상의 모든 광고와 함께합니다.

0: 여러분께서는 지금 주말 오후 심쿵내시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최신가요와 원불교 법문이 함께하는 이 시간, 행복과 웃음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1: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세상에 큰 일이 따로 없나니 그 일 그 일에 도를 찾아 실천하는 것이 가장 큰 일이라. 이 회상에 들어와서 따로 큰 일을 찾는 사람보다 어리석은 사람은 없느니라. 원불교 대산종사법어 공심편 8장 법문입니다.

0: 여러분께서는 지금 주말 오후 심쿵 내시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최신가요와 원불교 법문이 함께하는 이 시간, 행복과 웃음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1: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하나라는 수가 무서운 것인데 왜 그 하나를 소홀히 하는가? 하나가 중한 줄 아는 사람은 만수를 다 알고 잘 쓸 줄 아나니 그 하나를 깊이 자각해야 하느니라. 원불교 대산종사법어 교훈편 2장 법문입니다.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0: 기적이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1: 내가 똑똑하게 선택하고 나의 가능성을 알아봐준 고마운 중소기업. 무한한 잠재력. 우리 부산을 움직이는 작지만 큰 힘. 중요한 기업, 소중한 기업. 저는 중소기업으로 출근합니다. 부산 방송광고발전협의회.
2: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불보살들은 일상의 모든 움직임과 말하는 데 있어 무에 차지하는 도가 있으므로 능히 정할 때 정하고 동할 때 동하며 능히 클 때 크고 작을 때 작으며 능히 밝을 때 밝고 어두울 때 어두우며 능히 살 때 살고 죽을 때 죽어서 오직 모든 사물과 모든 처소에 조금도 법도에 어그러지는 바가 없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불지품 4장 말씀입니다.
3: 이 말씀은 원음방송에 후원해 주신 모든 분들의 복회가 증진되고 건강과 원하는 바와 사업들이 원만히 성취되기를 염원하는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원음 방송.
2: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5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4.9MHz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HLQJ

최신 가요와 원불교 법문이 함께하는 이 시간 WBS 원음방송 심쿵 4시 2부의 문이 열렸습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 100원이 드는 문자 샵8970 우물정 8970번으로 신청곡 보내주세요. 여러분이 청해주신 음악으로 더 풍성해지는 이 시간 심쿵 4시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주말 오후 심쿵 4시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최신 가요와 원불교 법문이 함께하는 이 시간, 행복과 웃음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말씀하시기를 인정이 과하면 착심이 되나 적당하면 바로 그것이 덕이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법훈편 33장 법문입니다.

0: 여러분께서는 지금 주말 오후 심쿵 내시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최신 가요와 원불교 법문이 함께하는 이 시간, 행복과 웃음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1: 학인이 묻기를. 사람의 일 가운데 무슨 일이 제일 급선무가 되나이까? 말씀하시기를 각자의 허물을 찾아 고치는 일이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응기편 19장 법문입니다.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원음 방송 캠페인 바다를 사랑합시다.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다를 떼어놓고는 생활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바닷가에 무심코 버린 생활 쓰레기나 선박에서 방치한 폐오구들로 아름다운 바다가 날로 오염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해양에 버려진 쓰레기가 인접 국가의 해안가에서 포착돼 국가적 문제가 되기도 했고, 심각한 오염이 수산자원 서식 환경을 악화시켜 경제적 피해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깨끗한 바다, 우리의 작은 관심이 바다를 살립니다. 많은 가능성을 제공해주는 바다. 바다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원음 방송 캠페인이었습니다.

0: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큰 도에 발언한 사람은 짧은 시일에 속히 이루기를 바라지 말라. 잦은 걸음으로는 먼 길을 걷지 못하고 조급한 마음으로는 큰 도를 이루기 어렵나니 저 큰 나무도 작은 싹이 썩지 않고 여러 해 큰 결과요. 불보살도 처음 발언을 퇴전하지 않고 오래오래 공을 쌓은 결과이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요훈품 10장 말씀입니다.
1: 이 말씀은 교도님들의 신심, 공심, 공부심이 날로 향상되길 기원하고 원음방송 발전을 염원하는 근산 이인상 원로교무와 정봉은 정토영가의 법문공양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6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4.9MHz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HLQJ

WBS 원음방송 심쿵 4시 3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은 100원이 되는 샵 8970, 우물정 8970번으로 듣고 싶은 최신 가요를 알려주세요.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는 심쿵 4시 3부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주말 오후 심쿵 내시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최신 가요와 원불교 법문이 함께하는 이 시간, 행복과 웃음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말씀하시기를 아랫사람이 윗사람 섬기기도 어렵지만은 윗사람이 아랫사람 위하기는 더욱 어렵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법훈편 38장 법문입니다.

0: 여러분께서는 지금 심쿵내시를 듣고 계십니다. 심쿵내시의 선곡 내용은 WBS 원음방송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bsi.kr로 접속하시거나 인터넷창에 원음방송을 검색하시면 쉽게 찾아오실 수 있습니다.
1: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비록 쓰지 못할 물건이라도 잘 보관해두면 뒷날 요긴하게 쓰일 때가 있고 아무리 쓸모없는 사람이라도 너그러이 포용하여 잘 인도하면 뒷날 귀하게 쓰일 때가 있느니라. 원불교 대산종사법어 교훈편 30장 법문입니다.

정말 손이 떨리고 답답해져.

오늘 여러분과 함께한 심쿵 내시는 여기까지입니다. 방송으로 전해드린 노래들은 원음방송 홈페이지에서 선곡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이런 세계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원음 방송 캠페인 교통 질서를 지킵시다. 우리나라 자동차 만 대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2.9명으로 OECD 국가 가운데 세 번째로 많습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 비용만 연간 10조 원에 이를 정도며 보험 사기로 인한 피해액도 2조 2천억 원에 이릅니다. 이러한 낮은 시민의식과 법질서 수준은 국격을 떨어뜨리는 것은 물론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서민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칩니다. 교통질서 지키기, 이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작은 실천이, 우리의 작은 관심이 소중한 인명을 구하는 커다란 힘이 됩니다. 교통질서를 지킵시다. 원음 방송 캠페인이었습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저 하늘에는 검은 구름이 거쳐야 밝은 달이 나타나서 삼라만상을 비춰주는 것처럼 수도인의 마음 하늘에는 욕심의 구름이 거쳐야 지혜의 달이 솟아올라서 만세 중생을 비춰주는 거울이 되며 악도 중생을 천도하는 대법사가 되리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천도품 24장 법문입니다.

이 말씀은 일생 동안 공도에 헌신하신 규타원 장정수 대봉도 영가의 완전한 해탈천도를 기원하며 동지 제자들과 조카 김현준 가족들이 올리는 법문 공양입니다.

맑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7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4.9MHz,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HLQJ

아름다운 인생. 반갑습니다. 아름다운 인생 이동훈입니다. 추억이 가득 담긴 옛 가요를 들으면서 깊어가는 삶의 낭만을 함께 나누는 아름다운 인생. 주말에는 그동안 미처 들려드리지 못했던 곡들을 모으고 모아서 노래로만 가득 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정겨운 옛 가요의 매력에 흠뻑 빠져보시죠. 그럼 출발합니다.

0: 안녕하세요. 북한에서 살다가 지금은 대한민국 서울에서 새로운 삶을 살고 있는 북한이탈 주민 배옥순입니다. 처음에는 낯설고 어려운 순간도 있었지만 국민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정부, 서울시의 다양한 정착 지원 덕분에 한국 사회의 일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장애인 활동 지원사로 일하며 도움이 필요한 이웃과 함께하고 있고 주말에는 서울시 동행 나눔 봉사단원으로 활동하며 나눔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도움을 받던 사람에서 이제는 도움을 주고 함께 성장하는 시민으로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길에 함께 하겠습니다.
1: 이 캠페인은 서울특별시와 함께합니다.

매일 저녁에 만나는 정다운 음악 친구 아름다운 인생은 서울 경기 지역에서는 FM 89.7MHz로 들으실 수 있고요. 부산 경남 지역은 104.9, 대구 경북 지역은 98.3, 광주 전남 지역은 107.9, 그리고 전북 충남 지역에서는 FM 97.9MHz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0: 방송광고발전협의회.
1: 지금 방송광고라는 부메랑을 던져보세요. 소비자를 향해 정확히 날아가는 광고, 힘차게 돌아가는 경제, 부메랑처럼 다시 기업의 이익으로 되돌아오니까요. 방송광고, 경제에 큰 힘이 됩니다. 부산 방송광고발전협의회.
2: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그대들이 나의 법을 붓으로 쓰고 입으로 말하여 후세에 전하는 것도 중한 일이나 몸으로 실행하고 마음으로 증득하여 만고 후세에 이 법통의 길이 끊기지 않게 하는 것은 더욱 중한 일이니 그러하면 그 공덕을 무엇으로도 가히 헤아리지 못하리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부처품 18장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원음방송 후원에 동참해 주시는 영가들의 완전한 해탈 천도와 밝은 영생길이 열리기를 염원하는 법문 공양입니다.

맑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8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4.9MHz,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HLQJ

누구에게나 별처럼 반짝이던 시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주어진 모든 것에 감사해야 할 시간. 아름다운 인생은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0: 대한민국의 미래는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와 원음방송이 함께합니다.
1: 사회연대은행은 연대정신을 바탕으로 금융소외를 겪는 이들의 자립을 지원하는 사회적 금융 선도기관입니다. 돈이 아닌 희망을 저축하고 의지를 담보로 꿈을 대출하며 이자가 아닌 나눔이 불어나는 사람과 사회 중심의 따뜻한 금융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회를 잇는 따뜻한 금융.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
2: 이 캠페인은 방송사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3: 매일 저녁에 만나는 옛 가요 전문 프로그램. 지금 여러분께서는 WBS 원음방송의 아름다운 인생을 듣고 계십니다.

흘러간 옛 가요와 함께 그 시절 어떤 소중한 추억들이 지금 여러분 곁을 찾아왔을까요? 부디 잠시나마 고단함을 잊게 해줄 아름답고 행복한 기억들만 가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WBS 원음방송 라디오와 함께 하실 수 있는 주파수 안내해 드리도록 할게요. 서울 경기 지역은 FM 89.7MHz로 들으실 수 있고요. 부산 경남 지역은 104.9, 대구 경북 지역은 98.3, 광주 전남 지역은 107.9, 그리고 전북 충남 지역에서는 FM 97.9MHz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사람을 교화하는 사람은 자신이 먼저 실제로 느끼고 체험하여 신념에서 우러나오는 말로 설교하며 진실하게 참다운 인연을 널리 맺고 대중을 두루 살펴 감화시켜야 모든 사람과 참다운 법연이 맺어지고 기운이 서로 응하여 참된 교화가 이루어지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공도편 50장 법문입니다.

0: 이 노래 언제 들었더라?
1: 02-731-733.
2: 이 번호 어떻게 알았지?
1: 라디오로 흘러나온
3: 이 멘트 많이 들어봤는데.
1: 집중해서 듣지 않아도 애써 기억하지 않아도 듣다 보면 따라하게 되고 듣다 보면 외우게 되고 듣다 보면 하고 싶어지는 라디오 광고. 일상 속 소소한 재미이자 생활 속 요긴한 정보가 됩니다.
4: 라디오 세상 열기 캠페인은 여러분과 세상 모든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광고 문의는 02-731-7234, 7264번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저녁 시간의 동반자 아름다운 인생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제 라디오가 없어도 또 이동 중에 각 지역 주파수를 몰라도 그리고 전 세계 어디에서나 WBS 원음방송과 함께하실 수 있죠. 스마트폰으로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원음방송 라디오 앱을 다운받아서 들으시면 되고요. 언제 어디서나 맑고 밝고 훈훈한 우리 WBS 원음방송 많이 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덧 아름다운 인생 오늘 마칠 시간이 다 됐습니다. 내일 저녁 7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 되어 감사하고 보은하는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WBS 원음 방송 캠페인 부산 경제를 살립시다.
2: 반갑습니다. 부산경제신문사 오다겸 대표입니다. 한태평양의 관문, 부산에서 태평양으로, 유라시아로, 우리나라 무역의 35%를 차지하고 있는 동남권 경제. 우리 지역의 상근을 살리고 지원하여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잘 참기가 어렵나니 참고 또 참으면 영단이 모이고 꾸준히 하기가 어렵나니 하고 또 하면 마음에 힘이 쌓여 모든 일에 자제함을 얻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 법어 법훈편 46장 법문입니다.

이 말씀은 원음 방송에 후원해 주신 모든 분들의 복회가 증진되고 건강과 원하는 바와 사업들이 원만히 성취되기를 염원하는 법문 공양입니다.

맑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4.9MHz,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HLQJ

반갑습니다. 김민성 교무입니다. 지금부터 WBS 원음방송 일요법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법신불전에 헌배를 올리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법신불전에 대례로 사배를 올리겠습니다.

반야 바라밀다 신경 관자재보살 행심

0: 설명 기도를 올리겠습니다. 모두 두 손 모아 합장하시기 바랍니다.
1: 거룩하신 법신불 사은이시여, 교단 제4대를 맞이하여 교훈이 길이 융창하옵고 저희 모두 개벽 성자로 거듭나서 교단의 대의를 살려내고 대종사님의 일대 경륜인 재생 의세를 실현하는 주인들이 되기를 염원하옵나이다. 은혜로우신 법신불 사은이시여, 저희들은 소중한 이 예외의 시간 가지게 됨에 감사드리옵나이다. 때로는 원치 않은 일과 거슬리는 인연을 만났더라도 그 속에서 공부하며 상생의 기운과 상생의 인연으로 돌릴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때로는 하고 싶은 일과 하기 싫은 일의 경계 속에서 스스로 공부 정도를 발견해가며 마음 공부에 재미를 느끼고 진급의 기회를 가질 수 있게 하옵소서. 법신불 사은이시여, 만나는 인연과 일 속에서 미처 마음을 챙기지 못해 소중한 공부의 기회를 놓친 적도 있었음을 고백하오며 순간순간 알아차리고 더욱 잘 챙기는 공부를 하기로 다짐하오니 호념하여 주시옵소서. 일심으로 비옵나이다.

법어봉독을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받들 법문은 대산종사법어 동원편 14장 법어 230쪽에서 232쪽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4. 대산종사 사반야지와 일원상 서원문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사반야지는 대각의 단계를 말씀하신 것이니 첫째 대원경지는 한 두렷한 거울 같은 자리로 우리 일원상 자리요. 부처님께서 깨치신 불생불멸의 자리요. 공자님께서 깨치신 무극 자리요. 노자님께서 깨치신 도의 자리요. 예수님께서 깨치신 하나님 자리를 말함이니라. 둘째 평등성지는 대원경지의 본지 자리를 크게 보아 너와 나도 없고 부처라고 더한 바 없고 중생이라고 덜한 바 없는 그 자리에 요달한 지혜를 말함이니라. 셋째 묘관찰지는 이 우주의 진급 강급과 만물의 변태와 사생의 육도 변화를 묘하게 관찰하는 지혜를 말함이니라. 넷째 성소작지는 만능, 만지, 만덕을 갖추신 부처님께서 시시처처, 사사물물 대하는 것마다 하고자 하는 바를 이루시는 지혜를 말함이니라. 일원상 서원문에 사반야지에 이르는 공부길이 밝혀져 있나니 일원은 언어도단의 입정처이요 유무초월의 생사문인 바는 대원경지 자리요. 천지, 부모, 동포, 법률의 본원이요 재불, 조사, 범부, 중생의 성품으로는 평등성지 자리요. 능이성 유상하고 능이성 무상하여 유상으로 보면 상주 불멸로 여여 자연하여 무량 세계를 전개하였고 무상으로 보면 우주의 성주 괴공과 만물의 생로 병사와 사생의 심신 작용을 따라 육도로 변화를 시켜 혹은 진급으로 혹은 강급으로 혹은 은생 어해로 혹은 해생 어은으로 이와 같이 무량 세계를 전개하였나니는 묘관찰지 자리요. 우리 어리석은 중생은 이 법신불 일원상을 체받아서 심신을 원만하게 수호하는 공부를 하며 또는 사리를 원만하게 아는 공부를 하며 또는 심신을 원만하게 사용하는 공부를 지성으로 하여는 성소작지 자리니 성소작지를 위하여 우리 어리석은 중생은 이렇게 공부해야 한다는 말이니라. 또 진급이 되고 은혜는 입을지언정 강급이 되고 해독은 입지 아니하기로써 일원의 위력을 얻도록까지 서원하고 일원의 체성에 합하도록까지 서원함은 사반야지를 성공시키기 위한 큰 서원이니라. 그러므로 일원상 서원문을 많이 독송하여 일원상의 진리를 꿀꺽 삼켜야 사반야지를 얻고 사반야지를 이루어야 일원상의 진리와 통하여 대종사님과 부처님과 동거 동락할 수 있느니라.

일상 수행의 요법을 외우며 각자의 마음과 생활을 대조하겠습니다. 1. 심지는 원래 요란함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 지나니 그 요란함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정을 세우자. 2. 심지는 원래 어리석음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 지나니 그 어리석음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해를 세우자. 3. 심지는 원래 그름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 지나니 그 그름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계를 세우자. 4. 신과 분과 의와 성으로서 불신과 탐욕과 나와 우를 제거하자. 5. 원망 생활을 감사 생활로 돌리자. 6. 타력 생활을 자력 생활로 돌리자. 7. 배울 줄 모르는 사람을 잘 배우는 사람으로 돌리자. 8. 가르칠 줄 모르는 사람을 잘 가르치는 사람으로 돌리자. 9. 공익심 없는 사람을 공익심 있는 사람으로 돌리자.

0: 설법이 있겠습니다. 오늘 설법은 우산 김도종 교무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심신을 원만하게 사용하는 공부입니다. 지난 두 시간에 걸쳐서 심신을 원만하게 수호하는 공부, 사리를 원만하게 아는 공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어서 오늘은 심신을 원만하게 사용하는 공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어서 말씀드리는 이 세 가지 주제는 총론이 아니라 강론을 이야기해보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실천 목록을 만들어보자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님께 효도하자, 이것은 총론입니다. 그런데 효도하기 위해서 매일 전화라도 드리자,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모시고 식사 대접하는 시간을 갖자, 이런 것들이 구체적인 실천 항목, 즉 강론입니다. 오늘은 어떻게 하는 것이 심신을 원만하게 사용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실천 목록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심신을 원만하게 사용하는 것에 관한 공부는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의 맥락으로 말씀드리는 것을 미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몸과 마음의 개념을 넓혀서 사회와 국가도 확장된 자라는 관점에서 오늘의 이야기를 풀어보겠습니다. 심신을 원만하게 사용한다는 것을 좁은 뜻으로 이해하는 분들은 계행을 바르게 하자, 이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계행을 바르게 하는 것은 개인의 수행에 속하는 문제입니다. 그렇게 보는 분들은 심신 사용을 심신 수행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심신 사용의 넓은 뜻은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심신을 원만하게 사용하는 것을 세발 공부의 표현으로 하면 작업취사 공부를 원만하게 하자는 것입니다. 심신을 사용하는 것은 다름 아닌 일하는 것입니다. 라틴어 표현으로 호모 라보란스, 즉 일하는 존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주목할 것은 우리나라에서는 19세기 후반 후천개벽 사상이 퍼지면서 사람을 일하는 존재로 규정했다는 것입니다. 선천시대는 천지인 가운데 사람을 수동적으로 천지 기운만 받기만 하는 그런 존재로 보았습니다. 후천시대는 사람을 능동적인 존재로 봅니다. 사람이 일을 펼쳐서 천지의 도를 실천하는 존재로 보는 것입니다. 일을 통해서 천지인 합의를 한다, 이런 뜻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서양에서는 산업혁명 이후에 일이 긍정적인 의미의 지위를 갖기 시작했습니다. 직업이 분화되기 시작하면서부터입니다. 노예노동이 아니라 임금노동이 시작되면서부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임금노동은 자기를 위한 노동입니다. 노동수단을 민주적으로 소유해야만 자기를 위한 노동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운동도 일어났습니다. 오늘날 인공지능이 아주 대표적인 노동수단, 생산수단이 됐죠. 오늘날은 그 인공지능을 민주적으로 소유해야만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위한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존재 철학에서 몸과 마음의 개념을 넓혀야만 또 일의 뜻을 명확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사회와 국가는 확장자, extended ego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정, 사회, 국가, 세계가 나의 몸과 마음의 활동으로 이루어지는 확장된 자아라는 말씀입니다. 가족, 마을과 도시, 직업단체와 학교, 기업과 행정조직, 국가, 그리고 세계적 단위의 각종 연결체 등이 사회적인 몸이고, 사회적인 몸은 사회적인 마음을 갖습니다. 쉽게 말하면 가족을 포함하여 국가에 이르기까지 모든 무형의 조직도 몸과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가풍, 기풍, 학교의 교풍, 민족정신, 이러한 것들을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그 사유가 가진 몸, 그 몸이 가진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렇다면 왜 일해야 하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후천시대에는 일하는 사람이 천지인의 중심이 된다고 합니다. 그 까닭도 우리가 동시에 알아야 되겠습니다. 답은 간단합니다. 이론상 서원문에서 심신작용을 따라 육도로 변화를 시킨다고 하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은 무정도를 포함한 7도 윤회의 우주적 윤회 과정에서 사람과 천상의 세계에 속하는 것을 원합니다. 그것이 생사윤회하면서 진급하는 길입니다. 지옥, 악의 축생, 수라, 그리고 무정도로 가는 것은 강급하는 것입니다. 이론상 서원문은 영원한 진급의 길을 갈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심신작용을 잘하면 진급의 길을 간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어떻게 하는 것이 일을 잘하는 것인가를 아는 것입니다. 이 뜻을 명확하기 위해서 선천시대의 일과 후천시대의 일의 뜻이 달라진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후천시대는 일을 천지인 합일의 중심작용으로 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문헌을 찾아보겠습니다. 여기에서 한 사람의 사례를 들어서 후천시대 일의 개념을 알아보겠습니다. 물택신이요 신택심이며 심택사라는 말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동무 이재마 선생입니다. 동의수세보원이라는 의학책을 썼습니다. 이 책은 유명한 사상의학체계를 말한 것입니다. 태음, 태양, 소음, 소양 이 네 가지 체질을 여러분들 모두 아시지 않습니까? 이 책의 첫째 장 요리학의 첫 글에 나온 것이 바로 이 말입니다. 의학의 토대가 되는 존재 철학을 말한 것입니다. 물택신, 신택심, 심택사란 말입니다. 자연물의 집은 사람의 몸입니다. 몸의 집은 마음이고 마음의 집은 일이다. 그가 이 말을 어떻게 쓰게 되었을까? 그 뜻을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몸을 만드는 것은 자연물이고 마음을 만드는 것은 몸입니다. 그리고 일을 만들어내는 것이 마음이다. 이런 말씀이죠. 이재마 선생의 생애를 보면 함경도에서 태어나서 러시아 연해주로부터 비롯해서 남쪽 전라도까지 다니면서 많은 문물을 접하는 가운데 정역사상을 접한 것으로 짐작할 수 있습니다. 바로 여기서 심택사란 개념을 말하게 된 계기를 만났다고 할 수 있습니다. 후천시대 일의 뜻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태도라고 할 것입니다. 여기서 선천시대 일을 규정하는 관점의 하나인 불교 선종의 신심 탈락에 대해서 알아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선종의 신심 탈락과 비교되는 것이 우리 일원주의의 원만한 심신작용이기 때문입니다. 중국 송나라 시대 조동종의 여정선사에게 가르침을 받은 일본 스님 도원선사가 있습니다. 도원선사는 중국에서 유학하다가 신심탈락이란 말을 깨달아서 그 깨달음으로 여정선사에게 인정을 받고 일본으로 돌아갔습니다. 그가 일본에 조동종을 창시했습니다. 신심탈락이라는 말은 묵조선의 핵심입니다. 몸의 욕구, 마음의 욕구를 모두 버리라는 말입니다. 그래야만 참 본성을 참는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현재 나의 몸과 마음은 인연으로 구성된 일시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가상이라고 보고 버리라는 말입니다. 불교의 종지에 속합니다. 그래서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라고 합니다. 본래 없는 것에 바탕해서 마음을 내라 이런 뜻이겠죠. 그러면 일원주의의 원만한 심신작용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현재의 나, 나와 공존하는 개체들이 인연 따라 생긴 가상이 아니고 주체적으로 활동하는 실상이라는 것이 일원주의의 관점입니다. 현재의 몸과 마음을 잘 사용해서 윤회의 길에서 영원히 진급을 하고 은혜를 받는 생활을 하자는 것입니다. 인생에 가는 길에서 환경과 조건의 변화가 있을지라도 바르게 일해 나가는 것이 올바른 공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응변소행 이주기역 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변화에 따라서 행동하며 그 일을 하자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제 구체적인 실천 항목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먼저 개인이 몸과 마음을 원만하게 사용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원만하게 사용한다는 말을 다시 풀이해 봅니다. 첫째, 행동을 하고 일을 할 때 순서에 따라서 하는 것이 첫 번째 뜻입니다. 누구나 알기 쉬운 교훈이 있습니다. 속담에 아무리 바빠도 바늘 허리 묶어서는 못 쓴다 이런 말이 있죠. 바로 그 말입니다. 두 번째, 원만하게 사용한다는 말은 또 이렇습니다.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과 행동, 모든 이 행동과 일에는 음의 작용과 양의 작용이 모두 있습니다. 이것을 고려해서 판단하고 추진하자는 것입니다. 원만하게 사용한다는 말의 세 번째 뜻입니다. 이론상 서원문의 표현으로 하면 능이성무상으로 능이성유상을 지키는 행동을 하고 일을 하자는 것입니다. 본성의 힘이 그 자체로 일을 변화시키는 또 다른 힘이라는 것을 알아서 몸과 마음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좀 어려운 말이죠? 네 번째, 원만하게 사용한다는 말은 작은 일을 충실하게 해서 큰 일을 성취한다는 것입니다. 작은 일들이 서로 이어져서 큰 일을 이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소유무로 존재하는 것이 존재하는 것들의 본래 모습이라는 그러한 진리에 따른 것입니다. 비유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주는 텅 빈 공간이 아니라 행성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것이 대와 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행성들은 잠시도 쉬지 않고 자전과 공전을 하면서 생생양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유무의 모습입니다. 대소유무가 하나로 돌아가는 모습입니다. 작은 행성 하나하나가 바로 존재하며 우주를 이루듯이 나라는 존재가 바로 서야만 우주가 바로 산다. 그리고 이 작은 행동과 작은 일이 서로 이어져서 큰 이루게 된다는 것을 우주의 모습을 통해서도 볼 수가 있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이제는 몸을 원만하게 사용하는 방법의 여섯 가지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실천 목록만 말씀드려도 실천 기준으로 삼을 만한 내용입니다. 첫째, 옷을 깨끗하고 단정하게 입습니다. 그 사람이 입은 옷은 그 사람의 인격과 정신을 보여준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먹거리를 준비하고 음식을 골고루 정성스럽게 섭취합니다. 음식을 먹는 것도 우주와 내가 하나가 되는 일상적인 일입니다. 그것을 의식하면서 정성스럽게 먹으라는 것입니다. 방탕한 식사, 음주로 인해서 폐가 망신한 사람, 타락한 지도자, 망한 나라의 사례를 역사에서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대종경 말씀에도 밥 먹는 것에도 도가 있다는 법문을 자주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난으로 인해서 먹을 수 있는 음식물 자체가 없는 사람도 있고 그런 나라도 있습니다. 먹을 것이 없는 집에서는 평화가 없다는 말도 하지 않습니까? 이 경우에 먹을 것을 준비하는 자체가 몸을 원만하게 사용하는 것이 됩니다. 사회와 국가가 식량 작업을 위해 준비하는 그 자체도 몸을 바르게 사용하는 공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태산 성종께서 제자들과 함께 정관평 방언공사를 하신 것도 실질적으로 식량 생산을 위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몸을 바르게 사용하는 공부의 출발이었다라고 이렇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 태도를 공손하되 의젓하게 가지라는 것입니다. 공손하되 의젓하게 태도를 갖는 것을 금도라고 합니다. 예로부터 선비들의 태도를 교육할 때 가르친 내용입니다. 공손한 태도는 복을 담는 그릇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태도가 인간관계의 평화를 유지하는 기본이 되기도 합니다. 네 번째, 건강관리, 체력관리, 질병관리를 정성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몸이 건강한 것은 마음 공부하고 직업 활동을 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소태산 성전을 직접 오셨던 수계교당의 김영현 선생님이 전하는 소태산 성전의 말씀이 있습니다. 질병 치료를 포기하고 죽을 날만 기다리는 산업부원을 나무라시면서 치료에 끝까지 정성을 다해야만 후생에라도 건강하게 살 수 있다고 훈시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질병 관리를 정성껏 해야만 후생에서도 건강하게 살 수 있다면 건강관리, 질병관리도 단순히 지금 현생의 문제만이 아니라 내생의 문제에도 준비하는 것이라는 것을 깨우치는 법문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계문을 잘 지킵니다. 30계문의 대부분은 몸을 원만하게 사용하는 것과 관련된 항목들입니다. 계문은 감성을 조화롭게 다스리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항목들이 많습니다. 희로애락 애호욕의 칠정을 조화롭게 발현하도록 몸의 감성을 조절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나의 몸과짐과 내가 하는 몸동작이 나로 하여금 은혜와 진급의 길로 가게 하는가, 해독과 강급의 길로 가게 하는가를 대조하는 것입니다. 이제 마음을 원만하게 사용하는 방법을 여섯 가지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째, 나의 생각과 행동을 관찰하라는 것입니다. 인과보험과 음양상승의 법칙에 맞게 진행되는 것을 항상 따져보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진리와 사실을 판단하기 위해서 방법적 의심을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확실한 것을 알기 위해서 내가 알게 된 지식, 알고 있는 지식을 의심하라는 것입니다. 신분의성의 의의 실천입니다. 더욱이 오늘날 인공지능 시대입니다. 인공지능에만 의지하는 것은 오류에 빠지는 지름길이라고 하는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이 시대야말로 방법적 의심으로 진리를 찾아가야 하는 그런 시대가 된 것입니다. 세 번째,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이웃과 나라, 인류를 행복하게 하는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라와 인류도 행복하게 하지만 나의 마음과 영혼을 넓히는 수행적 결과도 가져온다는 사실을 알으셔야 합니다. 네 번째, 예술적 창작 활동을 합니다. 자기가 선호하는 예술 과목 중에 하나를 골라서 창작하는 일에 전념하면 마음의 안정을 이루어서 밝은 지혜와 실천의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 일상 수행의 요법 9개 조항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앞서 계문은 몸의 수행과 관련된 항목이 많다고 말씀드렸는데 일상 수행의 요법은 마음의 수행과 관련된 내용이 많다는 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앞서 마찬가지로 자신의 판단과 결정이 나와 사회, 나라의 은혜와 진급의 길로 가게 하는 것인가, 해독과 강급의 길로 가게 하는 것인가를 항상 대조하라는 말씀입니다. 이제는 기업과 학교, 사회와 국가, 세계사회가 몸과 마음을 원만하게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확장된 자아로서의 사회, 국가의 단위에서 실천하는 틀이 필요합니다. 이와 관련한 이론주의적 틀을 만든 것이 정상성사의 건국론입니다. 건국론은 1945년 우리나라의 해방 직후에 정상성사께서 새나라 건설의 틀과 정신을 제시한 것입니다. 사회 국가적 단위에서 심신사용을 수신재해가 치국평천하의 맥락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신은 평천하에서 완성된다는 관점에서 보자는 것입니다. 전통적인 수행에서도 수신은 평천하에서 완성된다는 관점이 있습니다. 소태산 성종께서 종교의 제도를 개혁하신 자체가 대각의 내용을 제도적으로 완성하신다는 뜻이 있습니다. 최초 법어의 내용과 병든 사회와 그 치료법을 말씀하신 것도 대각의 내용을 사회적으로 확장시키는 것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정산성사께서 세전을 지으시고 건국문을 지으신 뜻도 같은 취지가 되겠습니다. 사회 국가 단위에서 심신을 사용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정전의 병든 사유와 그 치료법, 그리고 세전에서 밝힌 모든 조항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와 함께 건국론에서 말씀하신 내용을 현대 우리나라의 상황에 적용해서 그 실천 목록을 만들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국가의 자력을 세우고 국제관계에서 중도주의를 지향하자는 것입니다. 두 번째, 법을 바르게 만들고 바르게 지켜야 합니다. 법 기술자들이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법 해석을 조작하는 행위가 없도록 경찰과 검찰, 법관과 전 국민에 대한 도덕적 훈련이 필요합니다. 법 기술보다 법 철학, 윤리 도덕 정신을 기본으로 연마하는 사회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세 번째, 과학기술의 자력을 양성해야 됩니다. 모든 나라가 과학기술의 자력을 갖지 못하면 주권국가로서의 자리를 제대로 잡지 못하는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인공지능 기술도 그렇습니다. 인공지능 기술을 주권적으로 개발하고 사용하는 능력을 갖춰야 그 나라가 바르게 됩니다. 네 번째, 종교를 정치에 이용하지 말아야 됩니다. 종교단체가 정치에 개입해서 이권을 장악하려고 하는 일도 하지 말아야 되지만 정치가 종교를 이용해서 권력 유지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도 안 됩니다. 모두가 다 종교의 본래 목적에 어긋나는 태도가 되겠죠. 다섯 번째, 자기나라 역사를 바르게 아는 역사 교육을 하고 인문학 교육을 바르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직제교육, 학제교육, 국제교육을 잘해야 됩니다. 좀 어려운 말씀이 되겠습니다. 지금은 개별화 시대입니다. 한 사람이 여러 직업에 종사해야 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직업 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직제교육을 먼저 합니다. 과거에는 한 우물만 파는 전공 중심으로 교육했습니다. 이제 직제교육을 잘 하려면 여러 학문과 기술을 동시에 익히는 학제교육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세계적으로 교류하는 범위와 속도가 빨라지는 만큼 여러 나라의 문화와 현실을 이해하는 국제교육도 동시에 필요합니다. 일곱 번째, 체육교육을 바르게 하고 예방의학 활동을 정부의 기본 활동으로 해야 됩니다. 현재처럼 치료 중심의 의료행정도 필요하지만 예방의학 차원의 의료행정이 더 중요합니다. 평생교육 차원의 체육교육은 예방의학과도 맥락을 같이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병이 난 뒤에 치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병나기 전에 건강하게 만드는 사회가 되자는 것입니다. 여덟 번째, 예의 교육을 바르게 합니다. 예의는 법보다 앞서서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기본이 됩니다. 아홉 번째, 국가 에너지 작업을 유지해야 됩니다. 산업화를 할 때 전기는 쌀이다, 이런 구호를 쓴 나라가 있었습니다. 에너지가 그만큼 핵심 자원이라는 말입니다. 산업 문명으로 전환하면서 에너지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인공지능 기술은 그보다 더 폭발적인 에너지 증가를 요구합니다. 태양과 바람, 바다의 조력을 이용하는 발전 기술을 첨단화해서 상용화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열 번째, 자주 국방 능력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나라를 지키는 일을 외국에 의존하는 것은 비정상 국가입니다. 중요하게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현재 전 세계에서 전시 작전권을 갖지 못한 유일한 나라는 대한민국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계셔야 합니다. 열한 번째, 모든 지역이 소통하도록 도로와 운송체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도로와 철도는 모든 사람과 지역이 자유롭게 소통하도록 건설되어야 됩니다. 12번째, 인공지능 시대에 맞게 사회와 도시를 재구성해야 됩니다. 가장 첨단적인 도구인 인공지능 시대입니다.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사회로 재구성하고 인공지능 기술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도시로 재구성해야 됩니다. 13번째, 인공지능을 민주적으로 사용하는 사회체계를 만들어야 됩니다. 인공지능 기술을 모든 사람이 자유롭게 사용하도록 개방해야 됩니다. 인공지능을 특정 개인이나 기업, 국가가 독점해서 패권을 휘두르면 전 세계의 평화가 깨지게 됩니다. WWW, 월드와이드 앱을 개발해서 전 세계에 무료로 개방한 사람은 영국 사람 팀 버너스 리입니다. 그의 도덕과 평화정신이 일반화되어야 합니다. 그런 사람들에 대한 공도자 숭배도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에게 노벨상을 줘야 한다는 의견이 많지만 적극적으로 추진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만 지난 2022년 그에게 서울평화상을 주었습니다. 14번째, 인공지능을 도덕적으로 사용하는 정신을 제도적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이 말은 인공지능을 부도덕하게 사용하는 사람, 범죄를 위해 사용하는 사람을 막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15번째, 기후변화에 맞게 도시와 주택 구조를 바꾸고 농업혁명을 진행해야 됩니다. 더위와 추위의 온도 변화가 크고 폭우 폭설이 자주 발생합니다. 중동 지역의 두바이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폭우로 인해서 도시가 마비된 적이 있습니다. 사막 지역이라서 비가 거의 없는 관계로 도시 하수도를 제대로 설치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기후 변화에 맞는 새로운 품종도 지속적으로 연구 개발해야 합니다. 그래서 식물 육종 사업도 중요합니다. 여기서 이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중요한 일 한 가지를 덧붙이겠습니다. 현대의 신통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태산 성조는 과거의 도인들과 같은 신통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대종경 변이품 36장의 말씀을 읽어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인간살이를 잘 알아야 된다, 이런 말씀이죠. 여기서 인간살이라는 말씀은 개인적 내면의 수행만이 아니라 사회나 국가를 세발 동시공부 차원에서 바르게 운영하자,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사회나 국가, 기업과 학교 등 모든 사회 조직을 사막공부에 맞춰서 바르게 운영하는 것이 오늘날의 신통력이다, 이것을 가르치고 계신다, 이런 말씀이죠. 여러분들, 오늘 말씀처럼 심신을 원만하게 사용하셔서 현대의 새로운 신통력을 부리는 생활을 하시길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0: 오늘 법회의 소득을 대조하며 각자의 원하는 바에 따라 묵상으로 심고 올리겠습니다.

이상으로 WBS 원음방송 일요법회를 마치겠습니다. 모두 복되고 은혜로운 한 주 보내시길 기원합니다. 마음 공부 잘합시다.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세계를 놀라게 할 북극 항로. 그 중심에 대한민국 해양 수도권 부산, 울산, 경남이 있다는 사실 여러분 아시나요? 부울경의 미래, 부산, 울산, 경남 방송발전협의회가 함께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운영위원장 성현우였습니다. 부울경의 미래, 부산, 울산, 경남 방송발전협의회 운영위원장 성현우입니다. 북극 항로의 핵심지는 어디일까요? 대한민국 해양 수도권 부산, 울산, 경남입니다.

0: 동물들은 하늘의 뿌리를 받고 삶으로 마음 한 번 가지고 몸 한 번 행동하고 말 한 번 한 것이라도 그 어빈이 허공 법계에 심어져서 제각기 선악의 연을 따라 지은 대로 과보가 나타나나니 어찌 사람을 속이고 하늘을 속이리요. 원불교 교전 대종경 인과품 3장 말씀입니다.
1: 이 말씀은 원음방송 후원에 동참해 주시는 영가들의 완전한 해탈 천도와 밝은 영생길이 열리기를 염원하는 법문 공양입니다.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10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4.9MHz,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HLQJ

WBS 원음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반갑습니다. 가수 주리스입니다. 매일 밤 10시부터 자정까지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1부와 2부에서는 원불교 법문말씀과 함께 성인가요를 전해드립니다. 몸과 마음의 편안한 휴식시간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출발합니다.

주어서 정말 정말 고맙습니다. 비탈지

0: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큰 재주 있는 사람은 남의 재주를 자기 재주 삼을 줄 아나니 그런 사람이 가정에 있으면 그 가정을 흥하게 하고 나라에 있으면 나라를 흥하게 하고 천하에 있으면 천하를 흥하게 하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인도품 13장 법문입니다.
1: 성인가요와 원불교 법문 말씀으로 활력을 충전하는 시간. 지금 여러분께서는 WBS 원음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원음방송 함께하실 수 있는 주파수는요. 서울 경기지역 FM 89.7, 부산 경남 104.9, 광주 전남 107.9, 전북 충남 97.9, 대구 경북지역에서는 FM 98.3MHz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전해드릴게요.

WBS 원음 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방송에 소개된 노래들 원음 방송 홈페이지에서 선곡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bsi.kr로 접속하시거나 인터넷 검색창에 원음 방송 검색하신 후 법문에 있는 음악 카페 선곡표를 확인해 주세요. 몸과 마음에 편안한 휴식을 제공하는 시간. 여기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입니다.

0: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그 본인은 저편에게 이를 주고자 한 일이 혹 잘못되어 해를 주는 수도 있나니 남을 위하여 무슨 일을 할 때에는 반드시 미리 조심해야 할 것이오. 그러한 경우로 해를 입은 사람은 그 본의를 생각하여 감사할지언정 그 결과에 해로운 것만 들어서 원망하지 말아야 하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인도품 14장 법문입니다.
1: 편안한 마음으로 음악과 법문을 즐길 수 있는 이 시간 WBS 원음방송 법문 있는 음악 카페 매일 밤 10시부터 자정까지 진행되는 1부와 2부는 성인가요로 함께합니다. 원음방송과 함께하실 수 있는 주파수 안내해 드릴게요. 서울 경기 지역은 FM 89.7, 부산 경남 104.9, 광주 전남 지역에서는 FM 107.9, 전북 충남 97.9, 대구 경북 지역에서는 FM 98.3MHz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방송에 소개된 노래들 원음방송 홈페이지에서 선곡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bsi.kr로 접속하시거나 인터넷 검색창에 원음방송 검색하신 후 법문에 있는 음악카페 선곡표를 확인해주세요. 몸과 마음에 편안한 휴식을 제공하는 시간 여기는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입니다.

전북에서, 부산에서, 서울에서, 광주에서, 대구에서, 그리고 마침내 전 세계에서 원불교의 세계교화를 위해 쉼없이 달려온 원음방송이 더 단단한 뿌리를 내리고 더 멀리 나아가기 위해 원음방송 후원회 원음만방 불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세계가 듣고 보는 교단의 유일한 방송 원음방송 ARS 후원 전화 060-702-1212 060-702-1212 한 통화 10,000원으로 원음방송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응원으로 원음방송은 앞으로도 씩씩한 발걸음을 이어가겠습니다.

대종사 선원 해제식에서 대중에게 말씀하시기를 무르천지에는 동남과 서북의 바람이 있고 세상에는 도덕과 법률의 바람이 있나니 도덕은 곧

0: 원불교 교전 대정경 교의품 37장 말씀입니다.
1: 이 말씀은 하나의 진리와 삼동윤리가 바탕이 되어 세계 평화가 이룩되기를 염원하는 남서울교당 승상 김창규 교도님의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4.9MHz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HLQJ

WBS 원음 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2부의 문을 열었습니다. 은혜로운 원불교 법문 말씀과 성행가요가 함께하는 이 시간. 원음 방송과 함께 편안하고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0: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염주를 굴리는 것은 염주를 세는데 그 뜻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마음을 다시 찾아 본심을 회복하는데 그 뜻이 있느니라. 원불교 대산종사법어 적공편 59장 법문입니다.
1: 성인가요와 원불교 법문 말씀으로 활력을 충전하는 시간. 지금 여러분께서는 WBS 원음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원음방송 함께하실 수 있는 주파수는요. 서울 경기지역 FM 89.7, 부산 경남 104.9, 광주 전남 107.9, 전북 충남 97.9, 대구 경북지역에서는 FM 98.3MHz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전해드릴게요.

WBS 원음 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방송에 소개된 노래들 원음 방송 홈페이지에서 선곡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bsi.kr로 접속하시거나 인터넷 검색창에 원음 방송 검색하신 후 법문에 있는 음악 카페 선곡표를 확인해 주세요. 몸과 마음에 편안한 휴식을 제공하는 시간. 여기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입니다.

0: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대종사께서 앞으로 밝은 세상에서는 위에서 지도자를 임명하는 것이 아니라 대중의 추천을 받은 자가 서로 양보를 하다가 부득이 공심으로 맡게 된다고 하셨느니라. 원불교 대산종사법어 정교편 8장 법문입니다.
1: 편안한 마음으로 음악과 법문을 즐길 수 있는 이 시간 WBS 원음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매일 밤 10시부터 자정까지 진행되는 1부와 2부는 성인가요로 함께합니다. 원음방송과 함께하실 수 있는 주파수 안내해드릴게요. 서울 경기 지역은 FM 89.7, 부산 경남 104.9, 광주 전남 지역에서는 FM 107.9, 전북 충남 97.9, 대구 경북 지역에서는 FM 98.3MHz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방송에 소개된 노래들 원음방송 홈페이지에서 선곡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bsi.kr로 접속하시거나 인터넷 검색창에 원음방송 검색하신 후 법문에 있는 음악카페 선곡표를 확인해주세요. 몸과 마음에 편안한 휴식을 제공하는 시간. 여기는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입니다.

거룩하신 법신불 사은이시여,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원 올리옵나이다. 오늘을 인연으로 거룩한 은혜 속에서 새로 태어난 아기들을 위해 청정한 마음을 모아 기도합니다. 이 아이들에게 따뜻한 사랑과 은혜를 내려주시어 건강하고 슬기롭고 타복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 나라와 이 세계의 큰 인물로 자라나서 자신들의 삶을 보람되게 이끌어가고 은혜에 크게 보응하는 사람들이 되도록 언제나 크신 은혜와 위력으로 보살펴 주시옵소서. 법신불 사은이시여, 오늘을 끝으로 이 생의 속박을 벗어나 열반의 길에 들어선 생명들을 위해 청정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이들에게 크신 광명과 은혜를 주시어 밝고 바른 삶의 길로 인도하시고 불현 찾아 이 세상에 다시 돌아와서 못다 이룬 꿈과 포부와 경륜을 실현하는 삶을 맞이하도록 믿음과 지혜와 은혜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법신불 사은이시여, 오늘 우리가 올리는 이 기도가 밑거름이 되어 우리가 사는 이 지구촌이 무지와 질병과 가난과 전쟁 그리고 불의의 사고들로부터 벗어나 평화와 상생의 세계가 되고 광대무량한 낙원 세상이 되도록 은혜와 위력을 내려주시옵소서. 일심으로 비옵나이다.

0: WBS 부산 원음방송입니다.
1: 원불교 2대 종법사이신 정산 종법사께서는 공덕을 짓는 데 세 가지 방법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첫째는 남을 위하고 세상을 구원할 마음으로 널리 대중을 위해 기도하고 정성을 들인 신공덕이고, 둘째는 덕을 베풀고 보시를 행해서 실행으로 남에게 이익을 주는 행공덕이며, 셋째는 대도정법의 해명을 이어받아 정신, 육신, 물질로 도덕회상을 크게 발전시키는 법공덕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세 공덕 가운데 법공덕이 가장 근본된 공덕이라고 밝혀주셨는데요. 부산 원음방송에서는 법문공양을 통해 청취자 여러분이 법공덕을 쌓을 소중한 기회를 드리고 있습니다. 문의전화 부산 051-241-1047번입니다. 여러분이 마음을 다해 전해주시는 법공덕이 세상을 밝힐 수 있도록 원음방송의 법문공양에 청취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0: 한 제자 어린아이에게 경박한 말을 쓰는지라.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어른을 대할 때에는 어른 섬기는 도가 있고, 어린이를 대할 때에는 어린이 사랑하는 도가 있어서 그 경우를 따라 형식은 달라도 저편을 중하게 알고 위해주는 정신은 다르지 않으니 어찌 어린아이라 하여 함부로 하리요. 원불교 교전 대종경 인도품 20장 법문입니다.
1: 이 말씀

맑고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FM 104.9MHz,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HLQJ

지금 여러분께서는 WBS 원음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3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크게 빈 마음에서 큰 지혜가 솟고 큰 지혜에서 큰 사상이 나오며 큰 사상에서 세계주의가 나오고 세계주의에서 큰 공심이 나오느니라. 원불교 대산종사법어 교훈편 4장 법문입니다.

고즈넉한 세상에 울려 퍼지는 훈훈한 소리,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입니다. 원음 방송은 서울 경기 지역은 FM 89.7, 부산 경남 지역은 FM 104.9, 광주 전남 지역은 FM 107.9, 전북 충남 지역은 FM 97.9, 대구 경북 지역은 FM 98.3MHz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진리만 표준을 삼고 나아가라. 진리는 천하가 부수려 해도 부수지 못할 것이나 진리가 아니면 천하가 도우려 해도 바로 서지 못하느니라. 원불교 대산종사법어 교훈편 6장 법문입니다.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원음 방송 캠페인 바다를 사랑합시다.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다를 떼어놓고는 생활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바닷가에 무심코 버린 생활 쓰레기나 선박에서 방치한 폐오구들로 아름다운 바다가 날로 오염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해양에 버려진 쓰레기가 인접 국가의 해안가에서 포착돼 국가적 문제가 되기도 했고, 심각한 오염이 수산자원 서식 환경을 악화시켜 경제적 피해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깨끗한 바다, 우리의 작은 관심이 바다를 살립니다. 많은 가능성을 제공해주는 바다. 바다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원음 방송 캠페인이었습니다.

음부경에 이르기를 생은 사의 근본이요 사는 생의 근본이라 하였나니 생사라 하는 것은 마치 사시가 순환하는 것과도 같고 주야가 반복되는 것과도 같아서 이것이 곧 우주 만물을 운행하는 법칙이요 천지를 순환하게 하는 진리라. 불보살들은 이 거래에 매하지 아니하고 사유하시며 범부 중생은 그 거래에 매하고 부자연 것이 다를 뿐이요 육신의 생사는 불보살이나 범부 중생이 다 같은 것이니 그대들은 또한 사람만 믿지 말고 그 법을 믿으며 각자 자신이 생사 거래에 매하지 아니하고 그의 자유할 실력을 얻기에 노력하라.

지금 여러분께서는 WBS 원음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4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말씀하시기를 매사에 허식을 즐기지 말라. 겉으로 화려하고 안으로 보잘것없는 것은 개인, 가정, 사회, 국가를 새망케 하는 근본이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근실편 8장 법문입니다.

말씀하시기를 인정이 과하면 착심이 되나 적당하면 바로 그것이 덕이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법훈편 33장 법문입니다.

0: is
1: WBS.
2: 원음 방송 재난 예방 프로그램. 일 없을 때에 일 있을 때를 준비하세요. 반갑습니다. 정연아입니다.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입니다. 자연스레 야외 활동도 많아지고 물놀이를 즐기러 떠나는 가족도 많지요. 휴가를 즐기다 보면 다양한 안전사고에 처하게 됩니다. 따라서 휴가철 야외 활동 안전수칙과 안전사고 예방법을 반드시 숙지해야겠습니다. 먼저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입니다. 물놀이 사고는 보호자의 주의태만이 사고의 주 원인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물놀이 사고 예방,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수영을 하기 전에는 반드시 준비운동과 구명조끼를 착용합니다. 둘째, 물에 들어갈 때는 심장에서 먼 부분부터 입수합니다. 셋째, 소름이 돋고 피부가 당겨질 때는 몸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넷째,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을 때, 배가 고플 때, 식사 후에는 수영을 금합니다. 다섯째, 물에 빠진 사람을 발견하면 주위에 소리쳐 알리고 즉시 119에 신고합니다. 여섯째, 구조 경험이 없는 사람은 무모한 구조를 하지 말고 함부로 물에 뛰어들지 않습니다. 일곱째, 인명구조 시 가급적 튜브, 장대 등 물건을 이용해 안전하게 구조해야 합니다. 다음은 나들이 안전사고 예방입니다. 휴가철을 맞아 아이들에게 자연의 생태 체험을 위해 바다나 산과 계곡으로 여행을 떠나는 가정이 많아졌습니다. 바다보다는 산과 계곡에서 주의할 점이 의외로 많습니다. 화상이나 위험식물, 벌레 등으로 인한 각종 위험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산이나 계곡으로 휴가를 갈 때는 항상 자외선 차단제와 얼음팩은 기본으로 챙기고 벌레와 위험식물에 긁힐 수 있으므로 소매와 바지는 통풍이 잘 되는 소재의 긴 옷으로 입혀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휴가철 안전사고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역시 여름휴가를 즐겁게 보내고 싶다면 안전하게 보내는 것만큼 행복한 일은 없겠죠? 즐겁고 건강한 여름나기. 일 없을 때에 일 있을 때를 준비하세요. 원음방송 재난예방 프로그램이 함께합니다.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3: WBS 원음 방송 캠페인 음식물을 낭비하지 맙시다. 지금 우리는 너무나 많은 죄를 짓고 있을지 모릅니다. 한쪽에선 음식물이 넘쳐나고 또 다른 쪽에선 먹을 것이 부족하니 우리들이 얼마나 이기적이며 이웃을 생각하는 마음이 얼마나 부족한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가 아닐까요? 우리 주변의 크고 작은 식당은 여전히 풍성한 식단들로 넘쳐납니다. 먹고 남은 음식 찌꺼기가 쌓이고 또 그것을 치우느라 얼마나 많은 예산이 낭비되고 있습니까? 음식을 필요한 양만큼 준비하고 항상 이웃을 돕는 마음을 가집시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이 세상에 크고 작은 산이 많이 있으나 그 가운데 가장 크고 깊고 나무가 많은 산에 수많은 짐승이 의지하고 살며 크고 작은 냇물이 곳곳마다 흐르나 그 가운데 가장 넓고 깊은 바다에 수많은 고기가 의지하여 사는 것 같이 여러 사람들이 다 각각 세상을 지도한다고 하나 그 가운데 가장 덕이 많고 자비가 너른 인물이라야 수많은 중생이 몸과 마음을 의지하여 다 같이 안락한 생활을 하게 됩니다.

0: WBS
1: 원음 방송.
2: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2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4.9MHz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HLQJ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인조견은 결국 비단 행세를 못하나니 바깥 지식에 힘쓰지 말고 오직 내실을 기르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근실편 9장 법문입니다.

0: 좋은 음악과 원불교의 좋은 법문,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함께하고 계십니다. 90년대 가요부터 2000년대 가요들까지 숨은 명곡들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원불교의 좋은 법문 말씀으로 우리 삶의 자양분을 얻고 있는데요.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함께 듣고 계십니다.
1: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우주의 진리는 원래 생멸이 없이 길이길이 돌고 도는지라 가는 것이 곧 오는 것이 되고 오는 것이 곧 가는 것이 되며 주는 사람이 곧 받는 사람이 되고 받는 사람이 곧 주는 사람이 되나니 이것이 만고의 변함없는 상돈이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인과품 1장 말씀입니다.

0: 시작하자.
1: 90년대 가요부터 2000년대 가요들이 원불교 법문과 함께 만나고 있습니다.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함께 듣고 계시는데요. 원불교의 좋은 법문 이어갑니다. 잠시만 귀 기울여 보세요. 일상에 지친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에 휴식을 드립니다.
2: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용맹에 세 가지가 있나니 일의 선후를 알지 못하고 완력만 주장하는 것은 만용이요 정의를 세우기 위해 불의를 치는 것은 의용이요 외유내강으로 정당한 뜻을 굽히지 않고 꾸준히 정진하는 것은 도용이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법훈편 69장 법문입니다.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더블유비에스 원인 방송 캠페인 강풍에 대비합시다. 강풍 때에는 공사장 근처는 위험합니다. 가까이 가지 맙시다. 전신주, 가로등, 신호등을 손으로 만지거나 가까이 가지 맙시다. 감전의 위험이 있으므로 집 안팎의 전기 수리는 하지 맙시다. 운전 중의 경우 감속 운행합시다. 천둥, 번개가 칠 경우에는 건물 안이나 낮은 곳으로 대피합시다. 송전 철탑이 넘어졌을 때는 119나 시군, 구청 또는 한전에 즉시 연락합시다. 고층 아파트 등 대형 고층 건물에 거주하고 계신 주민은 유리창이 파손되는 것을 방지하도록 젖은 신문지, 테이프 등을 창문에 붙이고 창문 가까이 접근하지 맙시다. 노약자나 어린이는 집 밖으로 나가지 맙시다. 물에 잠긴 도로로 걸어가거나 차량을 운행하지 맙시다. 대피할 때는 수도와 가스 밸브를 잠그고 전기 차단기를 내려둡시다.

저 하늘은 무형한 공기와 공기의 결합이요. 이 지구는 작은 먼지와 먼지의 결합이며, 한 방울 두 방울의 물이 대해 장강을 이루었고, 한 사람 두 사람이 세계의 인류를 이루었으며, 억만 거액도 한 푼 두 푼이 그 근본이요. 불보살 성현의 큰 정신도 온전한 한 생각이 모이고 모인 것이라. 무엇이나 합하면 큰 것이요, 거기에서 큰 위력이 생기나니, 남다른 경륜으로 남다른 사업을 뜻하는 이는 반드시 먼저 단결의 위력을 통찰하고 그 대의를 체득하여 단결의 실현에 노력하나니, 우리의 급선무는 단결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3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4.9MHz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HLQJ

원불교의 좋은 법문과 음악이 함께하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입니다. 새벽 시간 좋은 음악들로 여러분들의 동반자가 되어드립니다. 원불교의 좋은 법문으로 여러분들의 마음까지 정화시켜드리죠.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6부. 90년대 가요부터 2000년대 가요들까지 음악과 원불교 법문의 만남.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외유내강으로 정당한 뜻을 굽히지 않고 꾸준히 정진하는 것은 도용이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법훈편 69장 법문입니다.

0: 좋은 음악과 원불교의 좋은 법문,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함께하고 계십니다. 90년대 가요부터 2000년대 가요들까지 숨은 명곡들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원불교의 좋은 법문 말씀으로 우리 삶의 자양분을 얻고 있는데요.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함께 듣고 계십니다.
1: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마음 한 번 가지고 몸 한 번 행동하고 말 한 번 한 것이라도 그 어빈이 허공 법계에 심어져서 제각기 선악의 연을 따라 지은 대로 과보가 나타나나니 어찌 사람을 속이고 하늘을 속이리요. 원불교 교전 대종경 인과품 3장 말씀입니다.

해질 무렵 엄마가 부르는 소리에 아이들이 모두 떠나가버린 텅 빈 놀이터에 앉아있으면 오래전

0: 90년대 가요부터 2000년대 가요들이 원불교 법문과 함께 만나고 있습니다.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함께 듣고 계시는데요. 원불교의 좋은 법문 이어갑니다. 잠시만 귀 기울여 보세요. 일상에 지친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에 휴식을 드립니다.
1: 모든 바깥 문명이 비록 찬란하다 하나 오직 마음 사용하는 법의 조종 여하에 따라 이 세상을 좋게도 하고 낮게도 하나니 그대들은 새로이 각성하여 이 모든 법의 주인이 되는 용심법을 부지런히 배워서 천만 경계에 항상 자리 이타로 모든 것을 선용하는 마음의 조종사가 되며 그 조종 방법을 여러 사람에게 교화하여 물심양면으로 참 문명세계를 건설하는 데에 노력할지어다.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WBS 원음 방송 캠페인 홍수에 대비합시다. 홍수로 물이 빠져나가고 있을 때 물에서 멀리 떨어집시다. 기름이나 더러운 물로 오염됐을 경우가 많습니다. 흐르는 물에서는 약 15cm 깊이의 물에도 휩쓸러 갈 수 있습니다. 홍수가 지나간 지역은 도로가 약해져서 무너질 수 있습니다. 재난 발생 지역에는 가까이 가지 맙시다. 홍수로 밀려온 물에 몸이 젖었을 때는 비누를 이용해 깨끗이 씻읍시다. 집에 도착한 후에는 들어가지 말고 붕괴 가능성을 반드시 점검합시다. 가스, 전기 차단기가 잠겨 있는지 확인하고 기술자의 안전조사가 끝난 후 사용합시다. 집안에 진입하면 가스가 새어서 축적돼 있을 수 있으므로 성냥불이나 라이터불을 사용하지 말고 창문을 열어서 환기를 합시다. 침투된 오염물에 의해 침수된 음식이나 재료를 먹거나 요리 재료로 사용하지 맙시다. 수돗물이나 저장식 수도 오염 여부를 반드시 조사한 후에 사용합시다.

도가에서 공부인의 신성을 먼저 보는 것은 신이 곧 법을 담는 그릇이 되고 모든 의도를 해결하는 원동력이 되며 모든 계율을 지키는 근본이 되기 때문이니 신이 없는 공부는 마치 죽은 나무에 걸음하는 것과 같아서 마침내 결과를 보지 못하나니라. 그러므로 그대들도 먼저 독실한 신을 세워야 자신을 제도하게 될 것이며 남을 가르치는 데에도 신 없는 사람에게 신심나게 하는 것이 첫째 가는 공덕이 되나니라.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4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4.9MHz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HLQJ

원불교 성가와 법문 말씀으로 함께하는 이 시간. 지금 여러분께서는 WBS 원음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7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정산정사 말씀하시기를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안이 뽑히고 원천이 깊은 물은 가뭄에 안이 마르나니 인생 생활의 신앙은 뿌리요 수행은 원천이라. 신앙이 깊은 생활은 어떠한 역경 난경에도 꿋꿋하여 굽히지 아니할 것이요. 수행이 깊은 생활은 어떠한 유혹에도 초연하여 평온함을 얻나니라. 원불교 정산정사법어 권도편 4장 법문입니다.

고즈넉한 세상에 울려 퍼지는 훈훈한 소리,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입니다. 원음 방송은 서울 경기 지역은 FM 89.7, 부산 경남 지역은 FM 104.9, 광주 전남 지역은 FM 107.9, 전북 충남 지역은 FM 97.9, 대구 경북 지역은 FM 98.3MHz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성산정사 말씀하시기를 무엇이나 안에 인력이 있으면 밖에서 기운이 응하게 되나니 주막에 주객이 모이는 것은 술에 인력이 있기 때문이요 덕인에게 사람이 모이는 것은 덕에 인력이 있기 때문이니라 공부인이 형상 없는 마음 공부를 잘하고 보면 무형한 심력이 생겨나서 무한한 우주의 큰 기운을 능히 이끌어 응용할 수 있게 되나니 이것을 일러서 삼계의 대권이라 하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권도편 49장 법문입니다.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와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고 계신가요? WBS 원음 방송은 스마트폰 전용 어플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원음 방송 검색하시면 무료로 다운로드 받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외모만으로 인물을 논하는 수가 많으나 도가에서는 그 마음바탕에 복덕의 종자가 싹트고 있는가 없는가로 인격을 판단하며 보통 사람들은 학벌이나 간판 등으로 인물을 논하는 수가 많으나 도가에서는 그 마음 가운데 진리를 알아가는 진취성이 있는가 없는가로 인격을 판단하며 보통 사람들은 현재의 지위나 명예로 인물을 논하나 도가에서는 그 행동이 정의의 길을 밟고 있는가 없는가로 인격을 판단하나니라. 원불교 정산정사법어 근실편 12장 법문입니다.

부부의 돈은 첫째 화합이니 부부가 서로 경애하고 허물을 서로 용서하며 사업을 서로 도와서 끝까지 알뜰한 벗이 되고 동지가 될 것이요. 둘째는 신의니 부부가 서로 그 정조를 존중히 하고 방탕하는 등의 폐단을 없도록 하며 세상에 드러난 큰 죄가 아니고는 어떠한 과실이라도 관용하고 끝까지 고락을 함께 할 것이요. 셋째는 근실이니 부부가 서로 자립하는 정신으로 부지런하고 성실하게 생활해 넉넉한 가정을 이루며 인륜에 관한 모든 의무를 평등하게 지켜나갈 것이요. 넷째는 공익이니 부부가 합심해 국가나 사회에 대한 의무와 책임을 서로 충실히 이행하며 자선사업이나 교화, 교육사업 등에 힘 닿는 대로 협력할 것이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세전 부부의 도입니다.

여기는 대한민국 부산에서 방송하는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WBS 부산 원음 방송은 호출부호 HLQJ, 주파수 FM 104.9MHz로 매일 새벽 5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 하루 24시간 동안 방송하고 있습니다. WBS 부산 원음 방송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부산 원음방송 편성 책임자는 진기영입니다. 오늘도 맑고 밝고 훈훈한 방송, WBS 부산 원음방송과 함께 행복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방송이 5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4.9MHz, WBS 부산 원음방송입니다. HLQJ

반갑습니다. 성지의 아침, 박재환입니다. 오직 공을 위해 나를 바치겠다는 선진님들의 지극한 정성이 우주 만물에 감동을 준 역사의 순간. 법인의 달엔 스승님들의 정성을 날마다 생각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는 무엇을 위해 이 아침에 깨어 있을까요? 나의 작은 이익과 번뇌를 내려놓고 대공심으로 세상을 품고자 했던 선진님들의 마음 오롯이 담아봅니다. 눈을 지그시 감고 마치 당대의 그 역사적인 현장에 함께 있는 듯 마음을 연해보면 내 안에 가장 순수한 서원 마주할 수 있을 겁니다. 법인의 달이 주는 은혜가 바로 이런 것이 아닌가 싶네요. 성지의 아침 시작합니다.

모든 사심잡념을 물리치고 고요한 한 마음에 머무는 시간 입정합니다.

0: 정성을 모아 월초 기원문을 올립니다.
1: 월초 기원문

법률응감지위 원기 111년 8월 3일에 원음방송 교당 기원인 일동은 정심재개하옵고 삼가 법신불 사은전에 기원 올리옵나이다. 법신불 사은이시여, 새롭게 맞이하는 이 8월은 우리 민족이 해방을 맞이한 달이옵고 우리 교단이 구인 선진님의 사무여안의 혈심혈성이 모여 법계로부터 인증을 받은 법인의 달이옵나이다. 이 뜻깊은 8월에 나라를 찾고자 했던 선조들의 그 투철하고 일관된 정신으로 한반도의 통일을 이루는 일에 마음을 합하게 하옵시고 구인 선진님들의 그 신성을 채받아서 우리 앞에 놓인 어떤 어려움이나 괴로움도 극복하며 제2, 제3의 법인 성사에 정성을 다하는 주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법신불 사은이시여, 또한 이 8월은 많은 비와 고온 다습한 날씨로 인해 몸과 마음이 크게 영향을 받게 되오니 심신간 마음 공부하는 자세로 대하는 모든 경계들을 잘 활용하고 모든 일에 은혜를 생산할 수 있게 하옵소서. 저희 WBS 원음방송도 대종사님께서 밝혀주신 이 이론 교법을 널리 전파하면서 지속 가능한 방송교화 사업이 되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앞날을 밝게 열어가고 이 세상의 문제들을 앞장서 해결하며 영생을 통해 진급의 길로 나아가도록 도움이 되게 하옵소서. 그동안 집중호우 등으로 많은 피해가 있어사오나 더 이상의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옵시며 원음방송의 전파 송출에 있어서도 어떠한 어려움도 없도록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법신불 사은이시여, 지금의 세계는 급격한 AI 기술의 발달로 인해 인간 고유의 인정과 존엄성이 메마르고 정보와 기술과 자본의 독점으로 계층 간의 골은 더욱 깊어지고 있으며 제어되지 않은 물질 문명의 속도로 인해 인류 삶의 본질적 기반이 심각하게 흔들리며 거대한 재앙으로 다가오고 있나이다. 바라옵건대 이러한 인류적 위기 속에서 원불교의 개교정신을 다시금 새기어 안으로는 정신문명을 촉진하여 도학을 발전시키고 밖으로는 물질문명을 올바르게 인도하여 과학을 선용하게 하시어 영육이 쌍전하고 내가 겸전한 결함없는 평화세상이 이루어지도록 호념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이 기도에 정성을 다해 동참한 기원인들의 마음마다 신심이 살아나고 복회가 증진되어 날마다 기쁨과 보람을 가꾸어가게 하옵시고 기원인들의 가정마다 법신불 사은님의 은혜와 위력이 함께하게 하옵소서. 일심으로 봉추가 없고 사배 올리옵나이다.

일원상사원문 반야바라밀다심경 청정주 독경을 합니다.

버버를 봉독해드립니다. 대산종사 버버 신심편 22장입니다. 정산종사께서는 일체 생명을 제도하기 위해서라면 너희 집 머슴도 되고 부모 형제 자식이 되는 것도 마다하지 않겠노라 하셨나니, 나는 두 분 스승님들께서 이 같은 염원으로 품에 안아 길러놓으신 제자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출가위를 넘어서기를 바랄 뿐이니라.

만 생명을 제도하기 위한 간절한 기도의 염원. 법인의 달은 그 기도 정신이 모든 곳에 넘쳐나는 듯합니다. 우리 교단을 위한 기도로 그치지 말고 바른 길, 평화의 길로 가야 할 우리 사회, 국가, 세계를 위한 기도로 넓혀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저마다의 실천이 뒤따르는 기도 정성 기원해 봅니다. 성지의 아침 함께해 주신 분들 고맙습니다.

법신불 사은이시여, 천지님, 부모님, 동포님, 법률님의 크신 은혜 속에 오늘도 희망찬 하루를 맞게 하시니 감사하옵나이다. 법인의 달 8월을 맞아 도탄에 빠진 창생을 구제하기 위해 죽어도 여한이 없는 심경으로 일천정성을 다해 기도 올린 초기교단 9 선진들의 대신성과 대공심을 닮아가게 하옵소서. 법신불 사은이시여, 오늘 하루도 만나는 모든 인연마다 서로 도움주고 협력하는 상생선연들이 되게 하옵시고, 접하는 모든 일마다 불공하는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 원만히 성취할 수 있는 보람을 얻게 하옵소서. 법신불 사은님의 크신 광명으로 오늘 하루도 도덕에 회향하고 바른 법에 귀의할 수 있도록 은혜와 위력을 내려주옵소서. 일심으로 비옵나이다.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원불교 2대 종법사이신 정산 종법사께서는 공덕을 짓는 데 세 가지 방법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첫째는 남을 위하고 세상을 구원할 마음으로 널리 대중을 위해 기도하고 정성을 들인 심공덕이고, 둘째는 덕을 베풀고 보시를 행해서 실행으로 남에게 이익을 주는 행공덕이며, 셋째는 대도정법의 해명을 이어받아 정신, 육신, 물질로 도덕회상을 크게 발전시키는 법공덕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세 공덕 가운데 법공덕이 가장 근본된 공덕이라고 밝혀주셨는데요. 부산 원음 방송에서는 법문 공양을 통해 청취자 여러분이 법공덕을 쌓을 소중한 기회를 드리고 있습니다. 문의전화 부산 051-241-1047번입니다. 여러분이 마음을 다해 전해주시는 법공덕이 세상을 밝힐 수 있도록 원음 방송의 법문 공양에 청취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0: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물질 문명은 주로 육진 생활에 편리를 주는 것이므로 그 공효가 바로 현상에 나타나기는 하나 그 공덕에 국한이 있으며 도덕 문명은 원래 형상 없는 사람의 마음을 단련하는 것이므로 그 공효가 더디기는 하나 그 공덕에 국한이 없나니 재생 의세하는 위대한 힘이 어찌 물질 문명에 비할 것이며 그 광명이 어찌 한 세상에 그치고 말 것이리요. 원불교 교전 대종경 교의품 32장 말씀입니다.
1: 이 말씀은 원음방송 후원에 동참해 주시는 영가들의 완전한 해탈 천도와 밝은 영생길이 열리기를 염원하는 법문 공양입니다.

맑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6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4.9MHz,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HLQJ

라디오 전설. 반갑습니다. 라디오 전서 진문진 교모입니다.

대산종사님은 진리가 두 가지로 큰 시험을 하나니 하나는 장차 큰 복을 주기 위해 작은 재앙을 주어보는 것이요. 둘은 큰 재앙을 주기에 앞서 작은 복을 주어보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작은 고난이 왔을 때 그것을 극복할 마음의 힘이 없다면 그대로 끌려갈 수밖에 없고 큰 복이 와도 그것을 지켜낼 수 없을 겁니다. 또한 작은 복이 왔을 때 감사할 줄 모르면 그 복은 과욕을 부르게 되고 복이 재앙으로 바뀔 수도 있겠죠. 이 말씀을 가슴에 잘 새겨서 작은 재앙이 올 때는 큰 복이 올 것을 생각하고 작은 복이 올 때는 큰 재앙이 올 것을 명심하는 지혜로운 공부인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법문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원불교 정전입니다.

제2절 부모은 부모 피은의 강령. 우리가 부모에게서 입은 은혜를 가장 쉽게 알고자 할진대, 먼저 마땅히 부모가 아니어도 이 몸을 세상에 나타내게 되었으며, 설사 나타났더라도 자력 없는 몸으로서 저절로 장양될 수 있을 것인가 하고 생각해 볼 것이니, 그런다면 누구나 그렇지 못할 것은

나는 이 몸을 얻게 되며 모든 사랑을 이에 다하사 온갖 수고를 잊으시고 자력을 얻을 때까지 양육하고 보호하여 주시며 사람의 의무와 책임을 가르쳐 인류 사회로 지도하심이니라. 부모 보훈의 강령, 무자력할 때 피운된 돌을 모아서 힘이 미치는 대로 무자력한 사람에게 보호를 줄 것이니라. 부모 보훈의 조목, 공부의 요도 사막 8조와 인생의 요도 사은 사요를 빠짐없이 밟을 것이요. 부모가 무자력할 경우에는 힘 미치는 대로 심지의 안락과 육체의 봉양을 드릴 것이요. 부모가 생존하시거나 열반하신 후나 힘 미치는 대로 무자력한 타인의 부모라도 내 부모와 같이 보호할 것이요. 부모가 열반하신 후에는 역사와 영상을 봉안하여 길이 기념할 것이니라. 부모 배은, 부모에 대한 피은, 보은, 배은을 알지 못하는 것과 설사 안다 할지라도 보은의 실행이 없는 것이니라. 부모 보은의 결과, 우리가 부모 보은을 한다면 나는 내 부모에게 보은을 하였건만은 세상은 자연히 나를 위하고 귀히 알 것이며 사람의 자손은 선악간에 그 부모의 행하는 것을 본받아 행하는 것이 피할 수 없는 이치인지라 나의 자손도 마땅히 나의 보훈하는 도를 본받아 나에게 효성할 것은 물론이요 또는 무자력한 사람들을 보호한 결과 세세생생거래간에 혹 나의 무자력한 때가 있다 할지라도 항상 중인의 도움을 받을 것이니라. 부모 배은의 결과, 우리가 만일 부모에게 배은을 한다면 나는 내 부모에게 배은을 하였건만은 세상은 자연히 나를 미워하고 배척할 것이요 당장 제가 낳은 제 자손도 그것을 본받아 직접 앙화를 끼칠 것은 물론이며 또는 세세생생거래간에 혹 나의 무자력한 때가 있다 할지라도 항상 중인의 버림을 받을 것이니라.

원불교 정전 교의편 부모은을 봉독해 드렸습니다. 이어 들으신 노래는 원불교 성가 57장 부모은 찬송가였습니다. 다음은 대종경 법문을 봉독해 드립니다.

34. 대종사 이춘풍으로 더불어 청년함 뒷산 험한제를 넘으시다가 말씀하시기를 험한기를 당하니 일심 공부가 저절로 되는도다. 그러므로 길을 가되 험한 곳에서는 오히려 실수가 적고 평탄한 곳에서 실수가 있기 쉬우며 일을 하되 어려운 일에는 오히려 실수가 적고 쉬운 일에 도리어 실수가 있기 쉽나니 공부하는 사람이 험하고 평탄한 곳이나 어렵고 쉬운 일에 대중이 한결같아야 일행 삼매의 공부를 성취하나니라. 35.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그대들은 하늘 사람을 보았는가? 하늘 사람이 하늘나라에 멀리 있는 것이 아니오. 저 어린이들이 바로 하늘 사람이니 저들은 마음 가운데 이로의 사심이 없으므로 어머니를 통하여 철록이 나오나니라. 그러나 차차 사심이 생기면 철록도 따라서 그치게 되나니 수도인들도 사심만 없고 보면 한량 없는 철록이 따르지만은 사심이 일어나면 철록길이 따라서 막히게 되나니라. 36. 한 제자 여쭙기를 무슨 방법으로 수양하여야 오욕을 다 없애고 수도에 전일하여 부처님과 같이 한가롭고 넉넉한 생활을 하오리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욕심은 없앨 것이 아니라 도리어 키울 것이니 작은 욕심을 큰 서원으로 돌려 키워서 마음이 거기에 전일하면 작은 욕심들은 자연 잠잘 것이요. 그러하면 저절로 한가롭고 넉넉한 생활을 하게 되리라. 37.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나는 그대들에게 희로애락의 감정을 억지로 없애라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희로애락을 곳과 때에 마땅하게 써서 자유로운 마음 기틀을 걸림없이 운용하되 중도에만 어그러지지 않게 하라고 하며 가벼운 재주와 작은 욕심을 미워할 것이 아니라 그 재주와 발심에 크지 못함을 걱정하라 하노니 그러므로 나의 가르치는 법은 오직 작은 것을 크게 할 뿐이며 배우는 사람도 작은 데에 들이든 그 공력을 다시 큰 데로 돌리라는 것이니 이것이 곧 큰 것을 성취하는 대법이니라. 38.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그대들이 공부와 사업을 진행하는 가운데 크게 위태한 때가 있음을 미리 알아야 할 것이니 공부하는 사람에게 크게 위태한 때는 곧 모든 지혜가 열리는 때요. 사업하는 사람에게 크게 위태한 때는 곧 모든 권리가 돌아오는 때라. 어찌하여 그런가 하면 근기가 낮은 사람은 약간의 지혜가 생김으로써 큰 공부를 하는데 성의가 없어지고 작은 지혜에 만족하기 쉬우며 약간의 권리가 생김으로써 사욕이 동하고 교만이 나게 되어 더 전진을 보지 못하는 까닭이라. 공부와 사업하는 사람이 이런 때를 조심하지 못하고 보면 스스로 한없는 구렁에 빠지게 되나니라.
39. 한 제자 수십 년간 독실한 시인을 바치고 특히 좌선 공부에 전력하더니 차차 정신이 맑아져서 손님에 내왕할 것과 비오고 그칠 것을 미리 아는지라.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그는 수행하는 도중에 혹 반딧불같이 나타나는 허령에 불과하나니 그대는 정신을 차려 그 마음을 제거하라. 만일 그것에 낙을 붙이면 큰 진리를 깨닫지 못할 뿐 아니라 사도에 떨어져서 아수라의 유가 되기 쉽나니 어찌 정법 문화에 그런 것을 용납하리요. 40. 송벽조 좌선에만 전력하여 수승화강을 조급히 바라다가 도리어 두통을 얻게 된지라.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이것이 공부하는 길을 잘 알지 못하는 연고라. 무릇 원만한 공부법은 동과 정 두 사이에 공부를 여의지 아니하여 동할 때에는 모든 경계를 보아 취사하는 주의심을 주로 하여 삼대력을 아울러 얻어나가고 정할 때에는 수양과 연구를 주로 하여 삼대력을 아울러 얻어나가는 것이니 이 길을 알아 행하는 사람은 공부에 별 괴로움을 느끼지 아니하고 바람없는 큰 바다의 물과 같이 한가롭고 넉넉할 것이요. 수승화강도 그 마음의 안정을 따라 자연이 될 것이나 이 길을 알지 못하면 공연한 병을 얻어서 평생의 고초를 받기 쉽나니 이에 크게 주의할지니라. 41.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나의 법은 인도상 요법을 주체삼아 과거에 편벽된 법을 원만하게 하며 어려운 법을 쉽게 하여 누구나 바로 대도에 들게 하는 법이언을 이 뜻을 알지 못하고 묵은 생각을 버리지 못하는 사람은 공부를 하려면 고요한 산중에 들어가야 한다고 하며 혹은 특별한 신통을 얻어서 이산도수와 호풍환우를 마음대로 하여야 한다고 하며 혹은 경전, 강연, 회화는 쓸데없고 염불 좌선만 해야 한다고 하여 나의 가르침을 바로 행하지 않는 수가 간혹 있나니 실로 통탄할 일이니라. 지금 각도 사찰 선방이나 심산 궁곡에는 평생 아무 직업 없이 영통이나 도통을 바라고 방황하는 사람이 그 수가 적지 아니하나 만일 세상을 떠나서 법을 구하며 인도를 여의고 신통만 바란다면 이는 곧 사돈이라. 그런즉 그대들은 먼저 나의 가르치는 바 인생의 요도와 공부의 요도에 따라 세간 가운데서 공부를 잘 하여 나아가라. 그러한다면 마침내 복해 양족을 얻는 동시에 신통과 정력도 그 가운데 있을 것이니 이것이 곧 순서 있는 공부여 근원 있는 대돈이라.

오늘 대종경 법문은 수행품 34장에서 41장까지 함께 받들었습니다. 이어 들으신 노래는 원불교성가 90장 법의등급가였습니다. 이어서 정산종사 법어를 봉독해드립니다.

1. 정산종사 교당 봉불식에 설법하시기를 법신물의 근본을 말씀하자면 언어와 명상이 끊어진 자리이며 그 실체를 말씀하자면 우주 만유가 모두 법신불 아님이 없으므로 따로이 일원상을 봉안하지 아니하여도 법신불의 진리는 항상 여여히 있으나 우리 일반 대중에 있어서는 신앙의 대상을 보이지 아니하면 마음의 귀처와 수행의 표준을 알기가 어려우며 설령 안다 할지라도 마음 대조에 때때로 그 표준을 잃기가 쉬우므로 대종사께서 교당이나 가정을 막론하고 법신불의 상징인 이 일원상을 봉안하여 행주 좌와 어묵 동정 간의 신앙의 대상과 수행의 표본으로 받들게 하신 것이니 우리는 마땅히 저 표준의 일원상을 봉안하고 신앙함으로 인하여 참 일원상을 발견하여야 할 것이며 일원의 참된 성품을 지키고 일원의 원만한 마음을 실행하여 일원상의 진리와 우리의 생활이 완전히 합치함으로써 다같이 한량없는 복락과 한량없는 지혜의 주인공이 되어야 할 것이니라. 2. 말씀하시기를 일원상의 원리는 모든 상대가 끊어져서 말로서 가히 이르지 못하며 사량으로서 가히 개교하지 못하며 명상으로서 가히 형용하지 못할지라. 이는 곧 일원의 진공체요. 그 진공한 중에 또한 영지불매하여 광명이 시방을 포함하고 조화가 만상을 통하여 자제하나니 이는 곧 일원의 묘유요. 진공과 묘유 그 가운데 또한 만법이 운행하여 생멸 거래와 선악 과보가 달라져서 드디어 육도 사생으로 승급 강급하나니 이는 곧 일원의 인과인바 진공과 묘유와 인과가 서로 떠나지 아니하여 한 가지 일원의 진리가 되나니라. 대종사께서 이 일원상으로서 교리의 근원을 삼아 모든 공부인으로 하여금 이를 신앙케 하고 이를 연구케 하며 이를 수행케 하신 것은 곧 계단을 초월하여 쉽게 대도에 들게 하고 깊은 이치를 드러내어 바로 사물에 활용케 하심이니 그러므로 진리를 구하는 이가 이외에 다시 구할 것이 없고 도를 찾는 이가 이외에 다시 찾을 길이 없으며 그 밖에 일체 만법이 이외에는 다시 한 법도 없나니라. 3. 말씀하시기를 일원상을 신앙하자는 것은 자기의 마음이 곧
부처임이여 자기의 성품이 곧 법인 것을 확인하자는 것이요. 인과의 묘리가 지극히 공변되고 지극히 밝아서 가히 속이지 못하며 가히 어기지 못할 것을 신앙하자는 것이요. 죄복 인과를 실지 주제하는 사은의 내역을 알아 각각 그 당처를 따라 실제적 신앙을 세우고 일을 진행하자는 것이요. 곳곳이 부처요 일일이 불공이라는 너른 신앙을 갖자는 것이니 이는 곧 진리를 사실로 신앙하는 길이라. 능히 자력을 양성하고 타력을 바르게 받아들여 직접 정법 수행의 원동력이 되게 하신 것이니라.

오늘 정산종사 법원은 원리편 1장에서 3장까지 함께 받들었습니다. 이어 들으신 노래는 원불교성가 123장 새 세상의 새 진리를 개교 55주년 기념가였습니다. 이어서 대산종사 법어를 봉독해 드립니다.

10.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사리연구는 연구를 통해 일과 이치를 연마하는 것이라. 이는 보고 듣고 사색하고 수중하는 공부를 계속하여 아르마리를 얻는 것이며 참된 성품을 보는 것이며 그 일 그 일에 바른 깨달음을 얻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사리 연구를 오래오래 계속하면 대소 유무와 시비 이해 이치를 모두 아는 연구력을 얻을 수 있으며 구경에는 만지를 갖추게 되고 도통을 하게 될 것이니라. 11.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작업취사는 취사를 통해 악을 버리고 선을 취하는 것이라. 이는 그런 일은 죽기로서 끊고 옳은 일은 죽기로서 계속하여 실행력을 얻는 것이며 솔성의 힘을 얻어 그 일 그 일에 바른 행을 하는 것이니라. 이처럼 작업취사를 오래오래 계속하면 중심, 중도, 중화의 실천력을 얻고 금강과 같은 칼로 삼독심을 제거하는 결단력을 얻을 수 있으며 구경에 이르러서는 대와 소를 자유자재하는 만덕을 갖추게 되고 법통을 하게 될 것이니라. 12.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삼학공부로 삼대력을 얻고 보면 정신의 안정과 진리의 밝은 눈을 얻어 영생을 정로로 살게 되며 삼계의 자비 부모가 되고 일체 생명을 빠짐없이 제도할 수 있는 큰 능력을 갖게 될 것이니라. 수양 공부를 위해서는 절대 안정하고 흥분하지 말며 매일 만보 이상 선보를 하고 연구 공부를 위해서는 심사묵조로 바른 지각을 얻고 성현의 경전을 매일 독서하며 심사, 심우와 서로 의견 교환을 하여 진리를 단련하며 취사 공부를 위해서는 그런 일은 죽기로서 끊고 옳은 일은 죽기로서 실행하며 매사에 신경 쓸 일을 처음부터 짓지 말 것이니 정당한 목표와 계획을 세우고 1년, 10년, 30년 대적공을 하는 중에 큰 공부가 이루어지느니라. 13.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지금 세계는 오랜 가뭄을 해결할 비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으나 아직 정신적인 가뭄을 해결하는 데까지는 생각이 미치지 못하고 있나니 오늘은 우리가 당면한 세 가지 가뭄과 그 해소책에 대해 말해 주리라. 첫째는 정신의 가뭄이라. 이 가뭄이 들면 불안과 초조, 공포와 망상으로 머리에 불이 붙나니 이 불을 끄려면 염불, 좌선, 심고, 기도, 주문 등을 기본으로 공부하되 육신 노동도 적당히 하여 정신을 함축해야 할 것이요. 둘째는 지혜의 가뭄이라. 이 가뭄이 들면 사리에 어두워져 죄받고 복받는 이치를 모르고 하늘에 복만 내려달라고 빌게 되나니 이를 해소하려면 경전, 강연, 회화, 의두, 성리, 정기 일기 등으로 지혜가 거울같이 밝게 열리도록 개발해야 할 것이요. 셋째는 실천의 가뭄이라. 이 가뭄이 들면 세상에 거짓이 가득 차 서로 속이려고만 하므로 삿된 길로 가거나
죄의 구렁에 빠져서 금수 같은 생활을 면하지 못하게 되나니 이를 해소하려면 상시 일기 주의 조행 등으로 정의는 죽기로서 취하고 불의는 죽기로서 버리는 실행의 힘을 길러야 하느니라. 14.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나가 대정은 용상 대정을 말함이니 동정 간에 끊임없이 큰 정이 드는 것을 이름이니라. 본래 용상 대정은 일상생활 속에서 큰 정에 들어 그 힘을 활용하자는데 그 목적이 있었으나 시일이 흐름에 따라 그 뜻이 잘못 전해져 용이나 코끼리 같이 오래 앉아 정에 들어야 부처를 이룬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으니라. 그러므로 대종사께서는 과거 수도인들처럼 일 없을 때 정정만을 편벽되게 닦을 것이 아니라 동하여도 분별에 착이 없고 정하여도 분별이 절도에 맞는 동정이려 공부로 나가 대정에 들 수 있도록 수행의 길을 밝혀 놓으셨느니라. 15.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선은 본래 일직심의 생활을 말함이니 사사물물을 대할 때마다 한결같은 마음을 계속해 나가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선을 하는 것은 정신작용과 육근활동을 쉼없이 하는 가운데 큰 정을 얻고 큰 지혜를 얻어 세상을 밝히는 것이라. 선을 하는 사람은 늘 밖으로 나가는 마음을 멈춰 고요한 생활을 하고 어리석은 마음을 밝혀 지혜 생활을 하며 모나고 모자란 마음을 바루어 원만한 생활을 하느니라.

라디오 전서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은혜를 발견하고 보은하는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마음 공부 잘합시다.

교산 이성택 교무의 대종경 공부. 오늘도 대종경 공부와 함께 법설에 녹아있는 은혜로운 기운으로 마음 공부하는 시간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은 이제 교의품 그 25장을 가지고 같이 이제 공부해 보도록 그 하겠습니다. 이제 이것이 그 25장의 그 교의품 25장의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25장에 그 목사가 등장을 하죠. 그래서 이제 대종사님 당대 때에 그 이런 그 목사들도 이렇게 이제 만나시고 모두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이제 이런 그 법문 내용이 여기 이제 대종경에 이렇게 그 수록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근데 제가 생각하기는 기독교에서요, 여기 지금 이 25장에 등장하는 이 목사는요, 그래도 굉장히 그 뭐라 그럴까, 목사 중에서요, 열린 사람이죠. 그 열리지 않는 사람이 이제 우리 그 지금 요 불법 연구회죠, 그때요. 그 불법 연구회에 찾아와가지고 이 계율에 대한 이런 그 얘기를 이렇게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그 상당히 그 열린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독교에서도 지금 계율이 있죠. 그러니까 기독교의 계율은 호타님 그 십계명이죠. 기독교는 십계명이죠. 예. 근데 그 십계명이 그게 굉장히 그 지금 그 엄격하잖아요. 그게 이제 그 앞에 이제 세 가지, 그러니까 두 가지, 세 가지, 네 가지는요, 그 신과 인간과의 관계를 그 설명하십니다. 그 제일 처음 십계명의 제일 처음이 뭐로 나옵니까? 나 외엔 다른 신을 믿지 말아라. 딱 그래, 그렇죠. 그게 이제 그게 참 이것이요. 그게 이제 그 지금 그 예수님과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앞에는 규정하라고. 그다음에 십계명의 뒷부분에 가서는 인간 대 인간 사이에서 일어나는 관계를 이제 십계명으로 이제 그 규정을 지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오늘 지금 25장에 등장하는 이 목사님은요, 그 참 그 목사로서 목회 활동을 하고 모두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많은 신도들을 이제 지도하고 했는데, 지금 사실이 그 인간들이라고 하는 것이요, 종교인이라고 하는 것이 그 종교가 지향하는 교리 이념에 한번 딱 매몰되고 나면은요, 그거를 지금 깨버리고 나온다고 하는 것이 아주 그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 목사는요, 그래도 그 이걸 지금 본인이 지금 목회 활동을 하다가 느낀 얘기 아닙니까? 느낀 얘기를 그대로 지금 소태산 대종사님께 지금 말씀을 지금 여쭙는 것이거든요. 이제 그런 그 면에서 볼 때 이 목사는 굉장히 그 열린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이제 그런 그 목사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이제 먼저 우리가 그 이제 생각해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와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이 계율 문제 아닙니까? 이제 계율 그 문제인데, 그 이제 계율을 문제인데, 목사님이 그 이제 처음 그 이제 질문을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요, 종교에서 다 계율을 이제 그 지금 다 주고 있는데, 이제 진리는 이해하지 못하고 먼저 계율을 꺼려한다. 이제 이렇게 그 지금 말씀을 여쭙거든요. 그러니까 다 진리는 좋다 이 말이죠. 그리고 이제 사실은 뭐 기독교도 우리가 본질적으로 들어가면은요, 뭐 참 다 그 좋은 그 인간 생활 속에서 우리가 사람이 살아가고 또 하는 데 있어서 그 진리의 절대자를 신앙하면서 사는 것이 인간 생활의 그 본질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거를 기독교에서는 제일 먼저 굉장히 강조하잖아요. 강조하는 건 상당히 좋은 일이죠. 그렇게 이제 강조를 하지만도, 그렇게만 이제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또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다 하는 것을 계율에다가 이 지금 저
정했다고 아까 제가 지금 말씀을 그 드렸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것이고. 근데 이제 이것은 이해를 못하고 먼저 계율을 꺼려 하는 사람들이 이제 생기게 마련이거든요. 그럴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 흔히 또 우리가 이제 그런 그 현상들을 이제 아마 본인이 목회 활동을 하면서 그 느낀 그 이제 감상 이것을 이제 이렇게 그 말씀을 해 하신 것 같아요. 여쭌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데 교리의 신성함은 느끼면서 그랬거든요. 신성하다. 교리가 굉장히 신성하다. 이걸 이제 느끼면서 이제 믿음이 들지 않는 것은 이거 뭔가 하면 계율을 꺼려 하기 때문에 그런 거 이제 아니냐. 이렇게 이제 해가지고 그래서 이 계율에 대한 어떤 그 지금 부작용이라고 그럴까요? 자기가 목회 활동을 하면서 이제 그 느낀 어떤 그 감상이겠죠? 그럼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 말씀을 이제 그렇게 이제 이어서 이제 먼저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소태는 대공사님께서 이제 어떻게 지금 말씀을 하신가 하면요. 그게 이제 그렇게 이제 하는데, 그러면 어떤 점이 기약해서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데, 저 지금 진리는 이해를 못하면서 계율 때문에 꺼려갖고 종교의 문에 들어오는 것을 꺼려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이제 이렇게 하니까 어떤 점에서 그런 걸 느꼈느냐 하고 이제 대종사님 다시 또 물으시죠. 이제 다시 이제 물으시니까 그 이제 목사가 이제 대답을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그게 이제 이렇게 이제 목사가 대답을 합니다. 목사가 이제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대종사님께서 이제 이렇게 지금 말씀합니다. 기한은 다만 그러한 사람의 제도의 범위에 들지 못하는 것을 그걸 이제 걱정하면서 또 다른데 영향을 미칠 것을 생각하지 못하는가 이렇게 지금 물으시죠. 다 재차 이제 지금 이제 물으신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우리 교단의 그 예를 지금 들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사실은 계율을 정해가지고 계율을 지키라고 지금 제시하고 있다. 우리도 하고 있는데 당신이 생각할 때 이제 서른 가지 계문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요 30개가 있죠. 그런데 한 조목도 삭제할 것이 없다. 내 생각에는. 이제 그렇게 지금 말씀을 그 하시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대종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뭔가면 계율을 주는데도 단계별로 준다. 단계별로 준다. 단계별. 자, 제 1단계. 우리 뭡니까? 보통급이죠? 보통급 10개.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쉬운 것도 주는 거예요. 쉬운 것부터 이제 주는 거예요. 그 보통급 10개를 우리가 이제 먼저 그 이제 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걸 딱 마치고 나면은 이제 그 다음에 보통급 10개를 이제 거의 마치고 나면은 이제 이거 지금 말씀은 그렇습니다. 그 다음 단계 이제 뭐로 갑니까? 턱신급 10개로 가죠? 턱신급으로 가는 거예요. 또 턱신급 10개를 다 또 마치고 나면은 또 뭐로 갑니까? 한번 상정급 갑니다. 또 상정급 다 마치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정한 바가 없다. 그러셨죠? 정한 바가 없다. 그건 자율에 맡긴다. 자율에 맡긴다. 이제 이거를 이렇게 이제 그 말씀을 그 이제 하시면서 그 이제 대종사님 말씀이 말이죠. 지금 그 이제 세상에는 말이죠. 자각 있는 사람은 이게 말이죠. 많습니까? 자각 있는 사람이? 자각 있는 사람은 소수예요. 그리고 이런 그런 그 자각 스스로가 우리가 지금 계문을 안 줘도 계문을 자기 스스로가 범하지 않고 탁탁 지킬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쉽습니까? 그거 어려운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각이 생긴 사람은 소수예요. 소수인데 자각이 없는 사람이 대다수의 사람이다 이 말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각이 없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 지금 여기서 하시는 말씀이 이 말이죠. 지금 기아가 지금 주장하는 것은 소수의 장악 있는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법이에요. 그렇죠?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그런 사람은 적다 이 말이죠. 그러고는 그것 때문에 많은 대부분의 사람들을 어떻게 우리가 그냥 그걸 무시할 수가 있느냐, 소외시킬 수가 없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계문은 있어야 된다 하는 주장을 지금 여기서 지금 설파를 지금 하시는 것이거든요. 대종사님께서 이제 이렇게 해서 그 소수의 자각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해갖고 법을 펴서는, 법만 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대부분의 자각 없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지킬 수 있는 법을 우리가 이제 이렇게 그 이제 지켜서 해야 된다 하는 것에 대한 이제 그 이제 말씀을 이렇게 이제 그 목사에게 지금 하십니다. 자, 이제 그렇게 지금 하면서 어떻게 지금 말씀하신가 하면요. 초입자 다스리는 것과 초입자 다스리는 것과 또 이게 자각 있는 그게 직견이 열린 그런 사람 다스리는 것과 를 말이죠. 순서와 단계를 밟아가지고 해야지 갑자기 말이죠. 그 단계를 우리가 넘어서는 그런 그 법을 펴서는 지금 이제 안 된다 이제 하는 그런 그 말씀을 지금 이제 여기서 지금 하고 그 계십니다. 이제 그러시면서 이제 그 지금 소태는 대웅사님께서 하는 것은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떻게 이제 말씀을 하신가 하면 열 번 얼음 밟듯 살아야 한다 그러셨죠. 이게 뭔가 하면 이제 한문으로 보면 열이 박빙 그러죠. 박빙. 우리 어릴 때 얼음 밟아 봤죠? 덕타님 얼음 많이 밟아 봤죠? 아니 우리 저 옥타님 얼음. 근데 얼음이 그게 저 중학교 다니고 할 때는요, 우리 학교에 그 못이야 이렇게 하나 있었어요. 아야 그 못이 있는데요, 그 못에 말입니다, 얼음이 쫙 얼거든요. 그러면은요 우리 이제 교장 선생 아들이 말했죠, 스케이트를 잘 타요. 스케이트를요. 그 이걸 타고는요 거기서 쫙쫙 도는데, 이야 지금 저 진짜 저 그때 부러웠어요. 나도 저렇게 한번 타봤으면 좋겠는데 하는 그런 마음이 들도록 부럽더라고요. 아 그러는데 이게 얼음이 말입니다요, 꽝꽝 얼어야지 사람이 가갖고 스케이트를 탈 수 있잖아요. 근데 얼음이 열보요. 열보면 어떻게 됩니까? 꺼질라고 꽝꽝꽝꽝 하죠. 그러면은 어쩝니까? 조심하지요. 그래서 열이 박빙 그런 게. 그러니까 사람이 살아가는 것은,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은 어떻게, 그거 다 비유를 한 거예요. 그런 게 우리가 열 번 얼음 밟듯이 그와 같은 심경으로 살아야 된다 이 말이죠. 그걸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이렇게 이제 강조를 하시면서 이 계문이 반드시 말이죠 필요하다 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 이제 확실하게 여기서 이제 강조를 지금 해 그 주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제 주의해야 될 점은요, 이제 어떻게 지금 한 것만요. 우리가 이제 소수와 우리가 주의해야 될 점은 소수와 다수의 관계. 소수와 다수의 관계. 이것에 대해서 대종사님께서 대단히 이거 중시 지금 하시는 거예요. 소수와 다수의 관계를요. 그러면은 지금 이 목사가 얘기하는 것은요, 자각 있는 소수에 지금 해당되는 얘기죠. 그러나 대종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초학자. 그러니까 자각 없는 사람을 어떻게 제도할 것인가, 제도의 범위 속에 들어와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말이죠. 이걸 명확하게 구분을 하시는 거예요. 소수와 다수의 관계. 그래서 소수가 중요합니까? 다수가 중요합니까? 아, 다수가 중요한가요? 다 중요한데 하여간 그래도 많은 사람이 지킬 수 있는 법,
또 해야 될 일, 그거를 말이죠. 성자들은 밝혀주는 거예요.

교산 이성택 교무의 대종경 공부.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마음 공부로 은혜로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WBS 원음방송 캠페인 음식물을 낭비하지 맙시다. 지금 우리는 너무나 많은 죄를 짓고 있을지 모릅니다. 한쪽에선 음식물이 넘쳐나고 또 다른 쪽에선 먹을 것이 부족하니 우리들이 얼마나 이기적이며 이웃을 생각하는 마음이 얼마나 부족한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가 아닐까요? 우리 주변의 크고 작은 식당엔 여전히 풍성한 식단들로 넘쳐납니다. 먹고 남은 음식 찌꺼기가 쌓이고 또 그것을 치우느라 얼마나 많은 예산이 낭비되고 있습니까? 음식을 필요한 양만큼 준비하고 항상 이웃을 돕는 마음을 가집시다.

0: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자녀가 아무리 효도한다 하여도 부모가 그 자녀 생각하는 마음을 당하기 어렵고 제자가 아무리 정성스럽다 하여도 스승이 그 제자 생각하는 마음을 당하기 어려우리니 만일 제자가 스승 신봉하고 사모하는 마음이 스승이 제자 사랑하고 생각하는 마음의 반만 되어도 가히 그 법이 건네게 되리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신성품 9장 말씀입니다.
1: 이 말씀은 원음 방송에 후원해 주신 모든 분들의 복회가 증진되고 건강과 원하는 바와 사업들이 원만히 성취되기를 염원하는 법문 공양입니다.

맑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7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4.9MHz,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HLQJ

오세영 시인은 8월의 시라는 작품에서 8월은 오르는 길을 멈추고 한 번쯤 돌아가는 길을 생각하게 만드는 달. 정상에 오르기 전 한 번쯤 녹음에 지쳐 단풍이 드는 가을산을 생각하는 달이라고 표현했는데요. 덥고 뜨겁고 그래서 쉽게 짜증이 치솟는 이 계절을 이런 마음으로 보내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껏 여름의 절정을 향해서 치열하게 달려왔다면 이젠 정상을 정말 코앞에 두고 내려갈 일이 더 가까워졌으니까요. 8월 한 달은 더 넓은 마음으로 조금은 여유 있게 보내보시면 어떨까요? 8월 3일 월요일 특별한 아침 정연아입니다.

0: 선택성 제초제. 1분 안에 녹는 간편한 제초제 타타타. 거품이 적어 작업 효율성을 높여주는 타타타. 빠르고 강력한 제초 효과 타타타.
1: 제초제는 타타타.
0: 한얼 사이언스.
2: 안녕하세요. 북한에서 살다가 지금은 대한민국 서울에서 새로운 삶을 살고 있는 북한 이탈 주민 배옥순입니다. 처음에는 낯설고 어려운 순간도 있었지만 국민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정부, 서울시의 다양한 정착 지원 덕분에 한국 사회의 일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장애인 활동 지원사로 일하며 도움이 필요한 이웃과 함께하고 있고 주말에는 서울시 동행 나눔 봉사단원으로 활동하며 나눔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도움을 받던 사람에서 이제는 도움을 주고 함께 성장하는 시민으로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길에 함께 하겠습니다.
3: 이 캠페인은 서울특별시와 함께합니다.
4: 생존의 불안으로 일상을 빼앗긴 이웃의 곁을 지켜온 사회연대은행. 사람과 사회를 잇는 따뜻한 금융.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
5: 이 캠페인은 방송사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6: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0: 라디오 광고.
1: 여기저기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2: WBS 원음 방송 특별한 아침 정연합니다. 8월 3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첫 곡은 유럽의 여름 스케치 듣고 왔습니다. 8월에 접어들었어요, 여러분. 8월에 만나는, 우리가 8월에 만나는 첫날이네요, 그렇죠? 흔히 8월 하면 여름의 절정을 떠올리곤 하는데 이렇게 뒤를 한번 돌아보는 달, 가을을 생각해보게 되는 달이라고 하니까 한껏 달아오른 후에 그 열기가 한풀 꺾인 뭔가 좀 차분한 분위기가 좀 느껴지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여전히 뜨겁겠지만 그래도 조금의 여유를 찾을 수 있는 달이 되길 바라면서 오늘도 특별한 아침 힘차게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들로 2시간 가득가득가득 채워주세요. 오늘 아침은 어디서 무엇을 하며 우리 특가장과 만나고 계신가요? 오늘 아침 듣고 싶은 노래는 없으신가요? 하고 싶은 얘기는 없으신가요? 저희와 마구마구 놀아주세요. 짧은 글은 50원, 긴 글, 사진 글, 100원대는 샵8970, 오물정 8970번 카카오톡 채널로 글 보내주실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 채널 카카오톡 친구 검색 돋보기 버튼 누르시고요. 원음 방송 라디오 검색하시거나 영어로 WBSFM 검색하시고 친구 추가하시면 1:1 참여로 글 보내주실 수 있어요. 6085님께서 연아님 주말 잘 보내셨나요? 오늘부터 극한 폭염이 덮친다는데요. 안 그래도 더운 여름 너무 걱정입니다. 요즘 시래기 사고도 많다던데요. 모두 무사히 건강하게 나시길 바라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그러니까요. 이게 너무 무더우니까 에어컨을 끌 시간이 없고 이렇게 뭐 밖은 무더운데 풀로 돌아가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시래기 사고가 계속 나고 있다고 해서 저도 좀 불안하더라고요. 그리고 뭐 일단 전기를 사용하는 일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저희 집도 어제 그 오래된 멀티탭이 화재의 원인이다 막 이런 기사를 보고 집안의 멀티탭을 싹 한번 교체했습니다. 이게 뭐 이상

없는 것 같지만 멀티탭도 다 유효기간이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혹시라도 전기제품 많이 꽂아놓고 먼지가 많이 쌓인 곳들이 있으시면 한번쯤 점검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와, 저희 집도 TV 뒤쪽 막 이런 데 보니까 먼지가 엄청나더라고요. 5695님, 벌써 한 해를 돌아볼 때가 된 건가요? 하하하, 제대로 한 건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점점점점 시간이 너무 빠르네요. 유유라고 보내주셨어요. 아니 뭐 한 해를 되돌아본다기보다는 뭐 한 번쯤 정도로 하죠. 네, 한 해라고 하니까 갑자기 좀 너무 오래간 해가 다 가버린 것 같아서 갑자기 또 마음이 막 바빠지네요. 근데 맞긴 맞아요. 아시겠지만 8월이 지나고 9월이 오고 추석 지나면 여러분 새해입니다 하는 순간이 되게 금방 오고 있잖아요.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차근차근 정신을 똑띠 차리고 우리가 좀 남은 2026년을 좀 보내봐야겠습니다. 자, 노래 두곡 듣고 올게요. DJ DOC의 여름 이야기 준비했고요. 이어지는 곡은 쿨이에요. 맥주와 땅콩.

두 곡의 노래를 듣고 왔습니다. DJ 디어 씨 여름 이야기 쿨 맥주와 땅콩 두 곡 전해드렸고요. 7시 18분 5초 지나고 있습니다. 특별한 아침 정연합니다. 오늘도 2부에는요 신청곡의 짜염 준비하고 있어요. 오늘은 어떤 노래 듣고 싶으신가요? 듣고 싶은 노래들 저희에게 부담 없이 마구마구 신청해 주세요. 잠시 후 2부에 쌩하니 배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 사진 글 100원 드는 샵8970 우물정 8970번 카카오톡 채널로 보내주실 수 있어요. 아이유의 노래 듣고 올게요. 분홍신

아이유 분홍신이어서 크러쉬 피처링 제이홉 러시아워까지 두 곡을 듣고 왔습니다. 특별한 아침 정연합니다. 1부 끝곡이에요. 도리의 춤 띄워드리고요. 2부에서 뵐게요.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불보살 성현의 큰 정신도 온전한 한 생각이 모이고 모인 것이라. 무엇이나 합하면 큰 것이요 거기에서 큰 위력이 생기나니라. 그러므로 남다른 경륜으로 남다른 사업을 뜻하는 사람은 반드시 먼저 단결의 위력을 통찰하고 그 대의를 체득하여 단결의 실현에 노력하나니 우리의 급선무는 단결이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공도편 33장 법문입니다.

김동률 양파의 벽 2부 첫 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WBS 원음방송 특별한 아침 정연합니다. 8월 3일 월요일 함께하고 계세요. 2부가 시작됐고요. 2부에는 우리 특가정고객님이 어디에 계시든 여러분이 계신 그곳까지 신속 정확하게 듣고 싶은 노래를 생안이 배송해드리는 신청곡 아짜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여러분이 듣고 싶은 노래들 2부에 생안이 저희가 전해드릴 거니까요. 매일 아침 듣고 싶은 노래들 잔뜩 담아서 저희에게 7시 30분까지 신청해 주세요. 오늘도 물론 준비도 있습니다. 오늘 아침 기분 좋은 음악 택배를 받으실 분은 과연 어떤 분이신지 어떤 노래들을 골라주셨을지 여러분도 잠시 후 함께해 주세요. 그 외에도 하고 싶은 얘기들 듣고 싶은 음악들 짧은 글 50원 긴 글 사진 글 100원 되는 샵8970번 카카오톡 채널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뒷번호 5410님이요. 무더운 주말을 지나 더 무더운 한 주가 시작됐네요. 이번 주에 휴가이신 분들 부럽습니다. 유유유유 보내주셨는데 지난주 이번 주가 휴가의 절정기라고 하더라고요. 진짜 휴가 많이들 떠나시는 것 같던데 실제로 이게 좀 출근길에 보면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에는 도로에 좀 차가 평소보다 좀 한산했었거든요. 일단 오늘은 다시 좀 붐비긴 했는데 모르겠습니다. 이제 내일부터 한번 싹 봐야겠어요. 여러분들이 휴가를 떠나셨나 안 떠나셨나. 문자창에 참여하시는 요 그 비율을 보면 또 많이들 우리 가족분들이 떠나셨나 안 떠나셨나 제가 좀 느끼기는 하거든요. 아직 휴가 떠나지 않으신 분들은 오늘 열심히 참여해주세요. 곳곳에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5551 뒷번호 쓰시는 분께서 오늘도 신나는 노래로 이 더위를 싹 날려버리고 싶어요 하시면서 이 노래 골라주셨어요. 영턱스클럽이에요. 정!

매일매일 신속 정확하게 새별처럼 빛나는 고객님의 신청곡을 로켓하고 쓱 빠르게 배송해드릴게요. 신청곡 왔죠? 반갑습니다. 특가전 고객님. 고객님만을 위한 단 하나뿐인 음악 배송. 평일 오전 7시 30분까지 세 곡의 신청곡을 보내주시면 주문 즉시 도착보장 바로 배송해드립니다. 오늘 아침 뒷번호 6295 고객님께서 알 수 없는 알고리즘에 끌려 옛날에 했던 드라마들을 쭉 보고 있는데 추억의 타임머신을 타고 그때 그 시절로 돌아간 듯한 재미가 아주 쏠쏠하네요. 그래서 신청해봅니다. 라며 보내주신 유승범의 질투, 정현준의 파일럿, 더블루, 그대와 함께까지 세 곡의 노래가 지금 문 앞에 도착했습니다. 뒷번호 6295 고객님, 신청곡 왔

문드로님께서 90년대 그 드라마들 장면이 하나하나 떠오르는 것 같네요 해주셨는데, 그러게요. 6295님 덕분에 추억여행 제대로 했습니다. 유승범의 질투, 정현준의 파일럿, 더 블루, 그대와 함께 세 곡을 배송해드렸어요. 특별한 아침 정연합니다. 2부 끝곡이에요. 이하이 1, 2, 3, 4 띄워드리고 전 3부 준비해서 돌아올게요.

0: 지역 경제가 힘차게 출발합니다. 기업들이 고객을 향해 더 빨리 가려면 방송 광고라는 X를 밟으세요. 경제도 기업도 더 힘차게 달려가니까요. 방송 광고의 작은 힘, 경제의 큰 힘입니다. 부산 방송광고발전 협의회.
1: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0: 이적이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통달하고 망념이 없어지면 이것이 곧 다시 없는 낙원이니 처지에 편안하면 몸에 욕됨이 없고 원리를 미리 알면 마음이 항상 한가하리라. 망념이 끊어지면 천진이 나타나나니 이렇게 일심이 되면 낙원이 무궁하리라.

0: 정산정사 법어 원리편 59장 말씀입니다.
1: 이 말씀은 원음방송 후원에 동참해 주시는 영가들의 완전한 해탈 천도와 밝은 영생길이 열리기를 염원하는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8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4.9MHz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HLQJ

요조 좋아해 3부 첫 곡이었습니다. WBS 원음 방송 특별한 아침 정연합니다. 8월 3일 월요일 3부가 시작됐고요. 월요일 3부에는 시사 상식에 관한 지식을 하나 더 쌓아보는 고품격 퀴즈쇼 상식의 시대 코너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 알아두면 언젠가는 쓸모있는 퀴즈로 상식도 쌓아보시고요. 당첨의 행운도 꽉 한번 잡아보세요. 짧은 글은 50원, 긴 글 사진 글 100원 드는 샵 8970 우물정 누르시고요. 8970번 문자로 보내주실 수 있고요. 카카오톡 채널로도 저희와 이야기 나누시고 듣고 싶은 음악들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 친구 검색에서 원음방송 라디오 검색하시거나 영어로 WBSFM 검색하시고 친구 추가하신 후 1대1 참여를 통해 글 보내주세요. 이원정님께서 연아님 방송은 루틴대로 매일매일 잘 듣고 있어요. 오랜만에 문자를 슝 보내봅니다. 아니 근데 하늘에는 유류값이 얼마나 저렴하길래 날마다 날마다 이렇게 보일러를 돌린답니까? 아이고 세상에 해도 해도 너무한 거 아닌가요? 연아님이 하늘에 전화 좀 해주세요. 아껴뒀다가 겨울에 따뜻하게 좀 돌리시라고요. 라고 하시면서 제가 연락하면 보일러를 꺼주실 것 같다라고 말씀해서 글쎄요 제가요? 제 말을 들어주실까요? 이제 이번 주 지나면 그래도 정말 무더운 여름은 한풀 꺾이지 않을까 저는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 일주일만 딱 5일 정도만 한번 버텨보자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원장님 제가 일단 뭐 얘기는 해볼게요. 이번 주 지나서 조금 덜 무더워지면 제 덕분인 줄 알아주세요. 이원장님 스위스로 옵니다. 러브 드라이브.

바쁘다 바빠 현대사회 넘쳐나는 정보들 속 정확히 짚고 넘어가야 할 개념들을 정리해봅니다. 알아두면 언젠가는 쓸모있을 시사상식들 태가장 퀴즈 배틀 상식의 시대. 오늘의 문제입니다. 최근 한 패스트푸드점에서 충주의 찰옥수수를 활용한 제품을 출시해 화제를 모았는데요. 지역과 경제를 합성한 신조어로 지역의 특색을 활용한 비즈니스 상품 또는 공간을 일컫는 이 용어는 무엇일까요? 지역과 경제를 합성한 신조어, 지역의 특색을 활용한 비즈니스 상품 또는 공간을 일컫는 이 용어는 무엇일까요? 1번 귀뚜라미, 2번 동그라미, 3번 로코노미, 4번 아름다울미. 1번 귀뚜라미, 2번 동그라미, 3번 로코노미, 4번 아름다울미. 짧은 글 50원, 긴 글, 사진 글 100원 되는 샵 8970, 우물정 8970번 문자로 보내주시거나 카카오톡 채널로 정답 보내주세요.

시상식의 시대에 오늘 문제 풀어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한 패스트푸드점에서 충주의 찰옥수수를 활용한 제품을 출시해서 화제를 모았는데요. 이렇게 지역과 경제를 합성한 신조어로 지역의 특색을 활용한 비즈니스 상품 또는 공간을 일컫는 용어가 탄생했습니다. 이건 무엇일까요? 지역과 경제를 합성한 신조어, 지역의 특색을 활용한 비즈니스 상품 또는 공간을 일컫는 용어, 이 용어를 맞춰주세요. 1번 귀뚜라미, 2번 동그라미, 3번 로코노미, 4번 아름다울미. 짧은 글 50원, 긴 글 사진 글 100원 드는 샵 8970 오물정 8970번 카카오톡 채널로 정답 보내주세요. You make my heart keep bumping, I can't stop myself loving you. Jeez.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시자 사례기를 우리 회상을 과거 회상의 한 종파로 아는 이가 있나이다.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과거 부처님께서 바라문의 교리를 인순하신 점이 있고 예수께서 구약을 연언하시었으되 불교나 기독교를 과거의 한 종파라 하지는 않나니라. 또 사례기를 과거 교법과 우리 법과의 관계는 어떠하나이까.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주로 창조하시고 혹 혁신 혹 인용하셨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경의편 39장 법문입니다.

0: 입니다.
1: 예.
2: 지금까지 이런 제초제는 없었다. 타타타. 국내 최초 알약형 비선택성 제초제. 1분 안에 녹는 간편한 제초제. 타타타. 거품이 적어 작업 효율성을 높여주는 타타타. 빠르고 강력한 제초 효과. 타타타.
3: 제초제는 타타타.
4: 한얼 사이언스.

로코베리의 로코는 로코다. 4부 첫 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WBS 원음방송 특별한 아침 정연합니다. 8월 3일 월요일 함께하고 계시고요. 오늘 상식의 시대의 문제를 함께 풀어봤어요. 최근 한 패스트푸드점에서 충주의 찰옥수수를 활용한 제품을 출시해 화제를 모았는데 지역과 경제를 합성한 신조어로 지역의 특색을 활용한 비즈니스 상품 또는 공간을 일컫는 용어는 무엇일까요? 오늘의 문제였고요. 슈퍼주니어의 록국거, 비치보이스의 코코모, 하수빈의 노노노노노, 성시경의 미소천사까지 들어봤습니다. 오늘의 정답은 바로 3번 로코노미였습니다. 지역을 뜻하는 로컬과 경제를 의미하는 이코노미의 합성어인 로코노미는요, 지역적인 특성을 활용한 상품을 일컫는 용어인데요. 요즘 젊은 세대에선 이 로코노미를 활용한 제품을 이용하는 게 하나의 트렌드로 자리 잡을 만큼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 배경을 보면 지역만의 개성을 찾고 제품이 만들어지는 배경과 가치를 고려하는 게 소비의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여기에 또 제철 먹거리를 소비하면 보관의 부담을 줄이고 에너지 투입이 큰 재배 방식을 피할 수 있어서 기후 위기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하니까요. 앞으로는 이 로코노미를 활용한 제품들 더 많이 개발되고 더 큰 인기를 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5584님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어제도 불멸의 밤이었네요. 3번 해주셨고요. 4841 뒷번호 쓰시는 분 답 3번 일주일 힘차게 출발. 0753님 원음방송 잘 듣고 있어요. 정답은 3번. 6122님 로코노미 아침 출근에 모두 파이팅입니다. 3380 뒷번호 쓰시는 분 로코노미 너무너무 더워서 휴가 여행 포기하고 집에서 방콕하면서 그동안 소홀했던 독서를 하며 보내기로 했어요. 보내주셨어요. 근데 그런 휴가도 저는 너무 좋을 것 같긴 해요. 너무 평화롭고. 5283님 3번 로코노미 저도 그 햄버거 먹었는데 맛있더라고요. 연아씨도 드셔보세요. 아 그래요? 맛이 괜찮은가요? 3429님 3번 연아씨 오랜만에 들어오네요. 야간 근무하고 이제 퇴근 버스예요. 올 여름 휴가는 제게 없을 듯해요. 제가 응급실 간호사인데요. 온열 질환으로 오시는 어르신,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등등등 하루가 멀다 하고 응급실로 많이 오세요. 일손이 부족해서 여름 휴가는 겨울쯤으로 미뤄야 할 것 같습니다. 유유 아이들과 물놀이 약속했는데 라고 보내주셨어요. 아 그래요. 일손이 부족하고 또 이렇게 또 환자분이 많이 몰려오고 그러시면 좀 마음 편히 휴가 떠나기는 쉽지 않으실 것 같아요. 아이들이 좀 섭섭해할 수는 있겠네요. 근데 요새 또 그 겨울에도 온수풀 이용할 수 있는 또 워터파크 같은 것들이 또 많이 잘 돼 있으니까요. 남들 또 열심히 일하고 이럴 때 또 여유자적하게 아이들과 물놀이 한번 다녀오시는 건 어떨까요? 3429님 정답 3번 지역 발전에 좋은 것 같아요. 오늘도 파이팅. 진아님 3번 로 그거요 라고. 언니는 휴가 언제 가시나요? 휴가 중에도 특가족 못 잃어요. 오늘도 아주 뜨겁게 시작해보아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자 당첨되신 분 두 분입니다. 신복수님 저도 함 도전해봅니다. 정답은 3번요. 오늘도 무더위 다들 행복합시다 하트 보내주셨고요. 뒷번호 3248님 3번 로코노미 제가 의정부에서 찰옥수수를 판매해요. 방금 나왔지요 해주셨는데 딱 가게 찰옥수수 너무 보기만 해도 쫀득쫀득할 것 같은 그 갓 쪄낸 찰옥수수 사진을 보내주셨어요. 와, 오늘도 무더운 날씨 고생이 많으세요. 많은 분들이 허기진배를 또 맛깔나게 채워주실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신복수님 3248님 두 분은 지금 바로 짧은 글 50원 긴 글 사진 글 100원 되는 샵 8970번으로 성함 주소 보내주세요. 박지윤 피처링 산이에요. 미스터리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될 만한 정부 정책부터 놓치면 서운한 알짜배기 정보와 꿀팁, 그리고 전국 방방곡곡에서 때마다 펼쳐지는 축제 소식까지 모르면 손에 꼼꼼히 챙겨가세요.

오늘은 치매관리주치 시범사업을 확대 시행한다는 소식을 준비했습니다. 바로 오늘인 8월 3일부터 치매관리주치 시범사업 대상 지역이 92개 시군구로 확대가 되고요. 참여의사도 417명으로 늘어나서 더 많은 치매 환자가 거주지 가까이에서 지속적이고 전문적인 관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시범사업은 지난 2024년 7월부터 시작이 됐는데요. 1차 사업에서는 전국 42개 시군구에 의료기관 250곳과 의사 315명이 참여했습니다. 치매관리주치의는 환자의 건강상태를 포괄적으로 평가한 다음 연일회 맞춤형 치료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치매 환자와 보호자에게는 회당 10분 이상 연 8회 이내 대면 교육과 상담을 제공하는데요. 약 복용 여부와 합병증 발생 여부 등은 전화나 화상 통화를 통해서 연 12회 이내로 비대면 관리하고요. 거동이 불편한 치매 환자에겐 의사가 직접 찾아가는 방문 진료를 연 4회 이내로 제공한다고 하니까요. 오늘부터 더 확대된 치매 관리 주치 시범 사업을 통해서 환자가 보다 가까운 곳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을 확대 시행한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어요.

두 곡의 노래를 듣고 왔습니다. 전해드립니다. 오늘 치매관리주치 시범사업을 확대 시행한다는 소식을 전해드렸고요. B2B 너 없인 안 된다. 나윤권 멈칫하던 순간 두 곡 전해드렸어요. 특별한 아침 정연합니다에서 준비하고 있는 선물입니다. 프리미엄 인사텐 골드 한 세트, 김에도 1등급이 있다. 광천별 식품에서 프리미엄 별맛김 한 박스, 김경호 박사가 만든 마스크팩 린젤 마스크팩, 건강 100세 시대를 이끌어가는 원광 한방 생활건강에서 목엔 목화사탕, 애민정신을 실천하는 선순환 기업 주식회사 미르라이프에서 치약과 비누, 장건강과 체중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미노바이오텍의 신제품 똥배인 유산균 한 박스 준비하고 있습니다. 8월 3일 월요일에 함께한 특별한 아침 정연합니다. 오늘 끝곡 최유리의 사랑 전해드리고요. 전 내일 아침 7시에 다시 올게요. 여러분, 당신의 일상은 언제나 특별합니다.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내가 똑똑하게 선택하고 나의 가능성을 알아봐준 고마운 중소기업. 무한한 잠재력. 우리 부산을 움직이는 작지만 큰 힘. 중요한 기업, 소중한 기업. 저는 중소기업으로 출근합니다. 부산 방송광고발전협의회.
4: 나만 알고 싶은 우리 동네 작은 가게들 하나쯤 있다면 그 가게 마음껏 이용하고 응원해주세요. 동네 가게를 이용할수록 우리 경제가 살아나니까요. 세상 가장 쉬운 응원. 같이 가요. 작은 가게로. 부산 방송광고발전협의회.
5: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큰 공부를 방해하는 두 마장이 있나니 하나는 제 근기를 스스로 무시하고 자포자기하여 향상을 끊음이요 둘은 작은 지견에 스스로 만족하고 스스로 자기를 높고 크게 여겨 향상을 끊음이니 이 두 마장을 벗어나지 못하고는 큰 공부를 이루지 못하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정경 요훈품 11장 말씀입니다.
6: 이 말씀은 원음 방송에 후원해 주신 모든 분들의 복회가 증진되고 건강과 원하는 바와 사업들이 원만히 성취되기를 염원하는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원음방송.
2: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방송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4.9MHz WBS 부산 원음방송입니다. HLQJ